0: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1: 네, 한 점처럼 짧아서 더욱 소중하고 찬란한 우리 인생길. 매 순간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아가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0: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찰나같이 짧은 봄날이지만 요즘같이 또 성경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없어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오늘 그래서 우리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방송도 너무나 노련하게 잘해주셔서 오늘도 아주 기대가 돼요, 목사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말씀은 주후 49년이 지난 아마 그쯤쯤에 쓰인 서신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모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0: 와, 그렇군요. 목사님, 이 책의 가장 핵심 구절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먼저 2장 20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0: 와,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지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도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추셔서 상품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기 1번 갈라디아서입니다. 보기 2번 갈라먹기입니다. 보기 3번도 있습니다. 갈라파스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로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10분의 목사님과 함께 성경 66권을 매일 한 권씩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순서대로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극동방송 전체 13개 사 중에 이런 컨텐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말 부산이 자부하는 우리 10분의 최고의 목사님들과 함께 매일 아침 성경 속 여정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발표해 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0: 아, 갈라먹기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갈라파고스도 아니고 갈라먹기도 아닌 갈라디아서. 목사님, 갈라디아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0: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뜨겁고 아주 날카롭고 동시에 자유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책 갈라디아서입니다.
0: 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 책 오늘 6장 분량인데요. 오늘은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 또 이 책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갈라디아서를 만약 한마디로 요약해주세요 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자유다.
0: 와.
1: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아예 다른 복음은 없다.
0: 우와. 목사님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에 있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율법의 속박으로 바꾸도록 원인 제공을 했던 어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압제적인 신약 이야기와 함께 변증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목사님,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감정이 강하게 실린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그 완전한 구원이야. 특별히 할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건 매우 크고 위대한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정체성 선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도 아닙니다. 생명의 교환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샥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뜨거웠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고 찬양하면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리죠. 그때 갈라디아서가 외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아니,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요. 분쟁, 시기, 분열, 음행, 우상, 숭배.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열매입니다.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성품이 함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나오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기쁨이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선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으로 살아라.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자유, 능력, 생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개관이었습니다.
0: 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갈라디아 개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은 그동안 아무도 안 계셨는데 그게 쏙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율법 대 은혜, 율법 대 이 복음,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 변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탄생하게 됐군요.
1: 그렇습니다.
0: 총 6점 분량의 책입니다만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오늘은 어떤 대목과 함께 큐티해 볼까요?
1: 네, 오늘은 5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복음 안에서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큐티합니다.

성경 낭독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0: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쭉 따라 나가면서 주신 자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자유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누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도 자유를 말합니다. 정치도 자유를 말하고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말합니다. 심지어 철학도 자유를 말합니다.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자유는 주로 노예가 아닌 상태,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삽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더 깊은 것입니다. 바깥 환경이 편해지는 것 정도가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육체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자유롭게 보이지만 속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고 실패의 기억에 묶여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정작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눌림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얼굴은 늘 비상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지식을 주거나 학위를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묶인 영혼을 실제로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너희들은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유를 받은 성도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줍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뭔가를 더 해야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완성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청취자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목사님, 제가 실패했으니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은혜 받기는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보다 내 행위를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도 예수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신앙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의 6절에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직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경건하게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흘러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살려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차갑게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7절에 보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넘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막히고 예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너 아직 멀었어. 너 아직 자격이 없어. 하나님 너 그렇게 쉽게 받으실 일이 있을까? 은혜만 믿고 살면 위험하다. 좀 더 인정받아야 돼.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소리들은 우리를 은혜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적인 멍에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 습관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공격이기도 하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자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다시 눌림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성령님께로부터 왔는가? 이 음성이 복음의 음성인가? 이 부담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가? 아니면 이 참소자의 눌림인가?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절망 속에 밀어넣지는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게 도와주시지만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 자기 혐오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2장 전체의 중심의 축과 같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네, 자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목사님 저 이제 죄 안 질 거예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옛사람의 습성, 욕망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음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강하게 붙듭니다. 신앙생활은 교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 민감한 귀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너 가서 사과해라 하면 사과하는 것이고 아들아 딸아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거절하라 거절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을 묶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매우 중요한 예를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들인데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와, 이 목록들을 쭉 보면 이거 옛날 사람들 이야기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 곧 심한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 분냄, 미움, 질투, 끊임없는 경쟁심, 인정받고 싶은 탐욕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옛 성향들을 천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강해 보여도 속은 점점 묶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올가매임을 받게 됩니다. 쾌락은 잠깐인데 공허함은 매우 오래갑니다. 분노는 순간 시원한 것 같지만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에서 23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26절은 어찌 보면 의외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유 이야기, 성령 이야기, 열매 이야기 하다가 헛된 영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아주 흔한 적이 바로 비교와 경쟁과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나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만큼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아니지. 아, 왜 저 사람만 칭찬받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자유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최고 최상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 자기 정죄 다 거절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아주 짧게라도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내가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뭘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방치하지 마시고 늘 사랑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의 열매를 달라고, 화평의 열매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받았는데도 다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 머물러 끝까지 은혜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율법주의로 잃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자유를 성령 안에서 꼭 지키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성령의 열매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우리 예수님이 주셨고 사랑은 자유의 모습이고 성령님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고 우리 청취자님들의 삶에 사랑이라 화평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함께 큐티 했습니다. 오늘 5장 살펴봤는데요. 아, 목사님 오늘 이 5장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예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 주시죠.
1: 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0: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 할례와 율법,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수목원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극동 방송에 문자나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급할 때 진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 방송에 방송을 들으시면요, 새로워지실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2: 오늘도 방송을 들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신말순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1: 저는 부산 남구 대흥동에 있는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우리 큰애가 한 5살인가 이럴 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달고 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말씀을 좀 읽었고요. 제 학원을 또 크게 옮기게 됐어요.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시기 뭐 질투 이런 것도 있고요. 학원이 점점 그러면서 막 빚이 늘어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또 돈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을 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2: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 내 몸 부르치며 기도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도 주시고요. 그때 정말 나게 하나님을 만난 후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다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2: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극동 방송을 듣는 중에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1: 하나님을

0: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제 영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랑 그 찬양이요. 전부 다 제게 하는 말씀과 찬양 같고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세미한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찬양 들으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오면요. 제가 막 문자를 막 해요. 물론 이제 운행 중에는 문자 안 하죠. 이제 당시 이제 정차 중이나 이제 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막 이렇게 문자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권하고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삶이요, 진짜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그 헌금의 금액에 그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커피 한 잔, 뭐, 한두 잔 아끼면서 그걸 방송 선교로 한다면, 극동방송이 아마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0: 아,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은비는 정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고 교회도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우리 둘째 은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주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카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해.
1: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엄마의 눈물 젖은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과 바람 함께 나눕니다.
0: 말씀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섬기는 사역들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시 그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극동방송을 되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세요.
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듣게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0: 있고요.
1: 손주까지.
0: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우리고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2: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4: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육 컨설팅 대표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5: 32 그리고 하나.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가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학생과 교수 등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 직후 한국에서는 연일 매스컴에서 조승희와 사건을 톱기사로 다루며 커다란 자책에 휩싸였고 한국계 이민자의 이름이 전 세계 뉴스에 반복되자 민족적 부끄러움과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우리에게 민족적 사과나 미안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청소년 시절 미국 사회의 보호와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배경을 상기하며 차가운 사회 속에서도 그를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피해자 중 하나라는 시선으로 그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성찰하는 쪽에 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 공대 운동장이 세워진 추모 공간입니다. 희생자 32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와 꽃다발 사이 또 하나의 작은 추모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의 가해자 조승희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었습니다. 32명의 추모비는 분명 우리 모두의 슬픔과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놓인 가해자의 추모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하나는 비극 속에서 희생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경계는 당연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나누고 가해자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하지만 인간

인간은 모두 상처 입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조승희의 추모비는 그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모습까지도 직면하고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동정을 넘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입니다. 배려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자를 따라온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히 사랑받는 32개의 이름과 함께 배려와 긍휼이 필요한 한 이름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주님을 닮은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비석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이름을 추모비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또 나와 다르니 나를 아프게 하니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놓을 것인가? 버지니아 공대 그 추모비는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신앙과 진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버릴 것인가의 문제는 곧 우리가 어떤 사회와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봅시다.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과 긍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 10일,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또 성천 후 10일, 이렇게 50일 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들은 이 구절을 그냥 담담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순간이요, 교회가 출발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사람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체험은 우리 속에 있는 직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죠? 교회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속에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통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받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죠.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붙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수치스럽고 그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놀라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그 십자가의 참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었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높으냐 그게 아니라 낮은데 그하고 오히려 채찍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예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만이 증거돼야 된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십자가를 알아요. 부활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십자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그 부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선물인 것을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캄캄한 밤에 작은 후레쉬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밝은 스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나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어 주신다.
성령

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백날을 성경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고 이어령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은 교양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었고 자신의 교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딸과 그의 손주의 이 투병 생활과 죽음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이름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지었어요. 영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건 단순한 교양이고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접속하면, 말씀과 접속하면 신앙의 세계를 내려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알던 말씀이고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내 안에 확 다가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물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은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셔서 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확신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실비실해집니까?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나는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신 있게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받아합시다.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내주. 지금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자, 질문이 애매하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맞아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늘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자기 편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만 분리하면 떠나가 버린다.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나가요. 권세로 사귄 친구는 권세를 잃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제는 나 혼자라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도 성령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전계 모든 성도님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받읍시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성화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주먹을 푹 이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EN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IAN, EN. 이 EN이란 단어의 의미는 작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다.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와 EN을 붙이면 크리스천, 이건 의미가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자꾸 나의 욕심이 일어나요, 정욕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 뭐 골프라는 운동이 나쁘다는 거 말 안 합니다. 문제는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드에서 파란 잔디를 밟으면서 샷을 날리는 동안 마음이 어때요?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속에 자꾸 부담감을 주고 영적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 또 와야지, 우와.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한번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시고 저를 불러서 회초리 해와. 그 회초리 종아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종아리 너무 아파서 도저히 맞을 수 없어. 아버지, 종아리는 못 맞게 손바닥 때리세요. 손바닥도 엄청 또 맞았어요. 그 거짓말 한번 때문에 종아리에 손바닥에 퉁퉁 부어가지고 저는 깨달았어요. 거짓말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응? 때로는 매를 드셔서, 채찍을 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지. 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일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지 마음대로 나갈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너 그 정욕 내려놓아야 돼. 너 그렇게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돼. 빨리 회개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뜻이 뭐죠?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영어 번역으로는 help라고 하고 아니면 counselor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자들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어 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0: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제1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전계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거룩해 하심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안에 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변화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에 찾아오신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사연 나누시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샵 093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박용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때때로 한 번씩 주례 주안교회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 바로 정정합니다. 주안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손에 쥐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직장에서는 성과를 지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지어야 하고 또 노후와 이런 건강을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지어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내 계획대로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완벽했던 물질과 이 사업이 뜻하지 않는 풍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힘과 내 생각만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 손에 쥐고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쥐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에 가득 찬 세상의 염려와 계획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비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신뢰하다라는 말은 온 체중을 다해 의지하고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내 발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응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순간에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무게를 던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낙심과 염려로 꽉 쥐었던 그 손을 주님 앞에 다 펴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모아 기도의 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때 주먹을 쥐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할 때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손을 거두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0: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내 손을 비우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온 체중을,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던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취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물질과 진로의 그런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 이런 하늘의 문을 열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인생이 가로막힌 그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옵시고, 아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기도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때 주목을 주지만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은 손을 모아 기도의 손으로 주님께, 아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507님 보내셨는데요. 응답 사연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이단에 빠진 분이 있다. 그래서 전도해서 저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 중이다 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 보내셨어요. 드디어 그분이 교회 나오셨대요.
1: 아이고,
0: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속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전도한 분이 저희 교회 다음 주에 기쁘게 나오시고 또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분을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1: 네, 우리 907님이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님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9507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는 하나님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 또 다른 하나님 전도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섬김이를 붙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전도한 그 영혼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907님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경제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물질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907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목사님, 전도의 계절이 있을 수는 없지만 요즘 뭐 많은 교회마다 또 전도 축제, 총동원주일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께서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품으시고 섬기고 계시고 기도로 또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또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만날 수조차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 씨앗을 뿌리려면 그 땅을 개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의 기도들을 하고 계실 텐데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번에 다 전도의 결실,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9215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조카 42세인데요. 몇 년 전 결혼했지만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유산 이후에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새 생명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우리 9215님의 우리 조카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9215님이 우리 또 조카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몇 번의 자연유산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과 힘든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0: 아멘.
1: 새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9215님이

0: 북한의 가정을 안타까워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축제가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계속해서 3923님 기도 제목은요. 저희 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으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건빵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도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채워주실 거예요. 네. 주의 일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또 연로한 분들이 많으신데 또 전도의 또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삼구이사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의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계속해서 0506님 사연은요. 교회에서 아끼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있었고 또 반주로 봉사를 하던 친구인데 많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 잘 치료해서 방황을 마치고 또 본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0: 네.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0506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또 자라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자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만져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덕도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 본교회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면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지금 시각이 11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주안교회 박용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0701님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저희는 이남 일녀중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저희 아들이 오래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인지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으시지 않고 또 교회 가는 거나 성경 읽는 것 종교를 강요당한다고 오히려 반박하는 상태입니다. 막내 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0: 네,
1: 아이고, 네.
0: 자녀의 문제는 너무나도 또 가슴 아픈 그런 부모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0701님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들이 오래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만져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0: 없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아래에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묶인 것을 풀어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막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진심으로 들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목사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거센 풍랑에 그 풍광에 우리가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방송이 되든 방송이 되지 않든 하나하나 응답 사연이 올 때까지 전도 특공대, 기도의 특공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모르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응답사연 보내주실 때까지 저희 극동방송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0: 아이고, 너무나도 든든한 일이지 않습니까?
1: 네, 예, 네.
0: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또 이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1: 네.
0: 이 방송뿐만 아니라 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1: 그렇죠,
0: 너무나도
1: 그렇죠.
0: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계시지만 듣고 계시는 수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저희와 또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이분도 여러 번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이에요. 네. 군대 간 저의 아들 코골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옆에 내무반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저희 아들조차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주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아직 복무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아들이 견디지 못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셨어요?
0: 네. 군대를 보낸 것 자체에도 참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7087님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갔는데 이 코고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코고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군 생활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인 그 군 생활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제대할 때에는 더욱더 평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2년 만에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난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또 심한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이 실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욱 강건해 주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아셨어요?
0: 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2년 만에 다시 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명으로 인해서 두통이 있고 또 하나님 허리 통증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

0: 생활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오니 주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계유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그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8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회사입니다. 지난달에도 특별히 감사하게도 지원 사업에서 응답해 주셔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회사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이미 복된 일터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네. 회사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 회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0813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회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회사인 줄 믿습니다. 내맹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나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회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회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회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회사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곳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러한 모든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회사의 모든 하나님의 일구수 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이 시간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사연들은 내일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신 분은 주안교회 박용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감초인 보화. 감초인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뭐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렇죠? 아니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줘요. 정부의 모습도 보여주고 요새는 한창 국정감사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디모데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구경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 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입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본문 좀 보여줘봐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국영수 무슨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에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고생했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야. 하기오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scriptura에서 왔어요. scriptura. 이 scriptura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scriptura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canon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N-O-N, canon. canon, can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canon은 뭔가 하면 이 canon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정자에 경전경자로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부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선함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들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생떡지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였어요.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숫자로 표현한다.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서 한 돈에 80만 원, 90만 원, 막

그거 하니까 와 요새 막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금 가진 거 있냐고. 그건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가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를 생각해보면 그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가면 돈 잘 벌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자기가 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진선미예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게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경제학적인 기준은 가격, 가치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이나 금, 보석 이런 같은 거, 상품, 재화의 가치, 사용하는 것.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의 물 한 병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내가 돈이 천만 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가려요.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한 병 갖고 있는데 천만 원 달래요. 죽어 사 먹어요? 그냥 돈 갖고 죽어요? 상당히 죽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물 한 병은 천 원도 안 되는 물 한 병이 그 순간에는 천만 원 해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건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보다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란.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합니다.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만 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강.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0: 건강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금, 은,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5대양 6대수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전합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대성전과 파주 영산 수련회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개회예배에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세계선교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 보고 시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최전선 사역 현황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30년 근속상 시상과 우수 선교사 표창 등을 통해 장기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6개 교회를 개척해 글로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사가 함께 부르짖는 금요 성령 대망회 등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흘간 정기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최전선 선교사들의 영육간 회복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유산 상속과 차세대 복음화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용철입니다.
0: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 기성 부모 세대를 위해 열차 전체를 복음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색 맞춤형 전도 여행이 열렸습니다. 눈물의 편지와 눈높이 영성 집회를 통해 하루 동안 비신자 부모 50명이 무더기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초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달리는 열차 객실 안이 거룩한 감동과 눈물의 예배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25일 60세 이상 비신자 부모 세대와 자녀 등 총 4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 전도 기차 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도심을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직접 쓴 전도 편지를 낭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북 제천의 리조트로 이동해 부모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여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로 소개하며 활용 가능 여부보다 관계의 본질을 분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사전에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뿐 아니라 상경하는 상행선 기차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 세례 요청이 빗발쳐 열차 좌석 현장에서 즉석 세례 교육과 집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새 출발을 확증하며 세례를 받은 비신자 부모는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자녀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성육신적인 배려의 환대가 완고했던 부모 세대들의 영적 거부감을 깨트린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관계 중심의 대안적 문화전도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청년선교회 최대 황금어장이자 군 복음화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45회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장합동 소속

0: 집사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이 141개 조로 나뉘어 집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예배당에 마련된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훈련병 2,5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조 설교에 나선 배만성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라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군 생활 가운데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며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무를 감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장 조형국 장로는 장병 전원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의 군사로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16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이 0.43%에 머물고 있는 일본 선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구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에서 제11회 JEM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이수구 대표 선교사는 2023년 기준 일본 개신교 성도 수는 53만 6,857명으로 전체 인구의 0.43%에 그치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의 영세성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교회의 15%가 담임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이며 목회자 평균 연령도 70세에 달해 사역 계승이 단절되고 있다며 교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위로와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삿포로에서 사역 중인 이케다 소조 목사는 한일 선교 협력이 과거 파송 선교사 개인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교회 대 교회의 유기적 연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다 목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일본 교회를 깨우기 위해 현지에 깊이 들어가는 협력 선교와 다른 문화권 인재들의 유입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은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N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살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

0: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되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이게.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하고 마음이 설렜던 구절 있으세요? 아마 오늘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아무 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먼저 구하는 삶.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겠죠. 오늘도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기쁜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나눴는데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많다가도 말씀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찬양 한 곡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어떤 세상의 걱정과 욕심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다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근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찬 오늘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였죠. 내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는 참포도나무 이 두 곡의 메들리 합창이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떨어지면 그냥 의미 없는 가지,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오늘이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풍성히 열매 맺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시고 응답받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룡여 이마소서 안성진의 힘찬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새로운 빵도 출시했습니다. 4420번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예수빵, 예수님 빵을 출시했대요. 커피 콩빵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빵인데 예수빵을 만들어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이 빵을 만들어봤어요. 와, 정말 멋집니다. 카페 일하면서도 이 빵 하나에도 예수님을 담아서 전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멋져요. 파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지기를 응원하고 기도해요. 저희 아빠가 올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나오는 라디오 없냐고 물어보셔서 극동방송을 알려드렸어요. 2305번님. 할렐루야. 아빠가 방송 들으면서 오가니 정말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도 잘 자라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아, 정말 추천 잘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올해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니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올해 전도가 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버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 드려요. 7196번님이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이거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어요.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요. 2607번님도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자꾸 급하게 하게 되고 좀 미루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조금 더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겠죠. 세상은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시 평안해지고 찬양 안에 머물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심기어 정함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을 당해 쫓겨다니던 사사시대에 떠도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함이 없기에 악한 종류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리 솔깃저리 솔깃하게 밤낮 끌려다니며 결국 악을 정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심어주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세요. 이미 백향목 궁이 있는 다윗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집에 비하면 초라한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고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음에도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여전히 쫓겨 다니며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그림자로 잠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함 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훈련을 받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기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며 이해가 안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고해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죄를 범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도 끊어질 뻔한 아찔한 후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해도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기에 우리도 약한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고해요. 나단은 앞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성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영원히 견고한 집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과 장애 아들의 신호 위반 벌점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장애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 좀 빼고 자기 관리해라 하며 구박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고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지요.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곤욕이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저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0: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 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있어 안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에 정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심기게 하시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죄악 때문에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저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사건 가운데서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되 힘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 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国위에서기도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호주, 일본까지 이른바 쿼드라고 불리는 안보협의체 회의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를 접한 북한에서 반응을 내비쳤죠.
1: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뭐 이란도 북한도 핵 개발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지만 국제사회에게는 평화를 깨는 위협이잖아요. 긴장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핵 확산을 경계하기 때문인데 자 북한이 더 나은 삶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도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무력이 아니라 주민들을 돌아보는 북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식량난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것에 먼저 나서는 북녘당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랜만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이 큰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이 땅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녘땅도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오늘 또 속속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1: 네, 양양에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276님 문자 주셨고요. 네. 포항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식사 중에 고정 채널 오 해피데이 오늘도 전도하고 와서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3235님 반갑습니다.
0: 자, 부산에서도 참여하셨어요. 1419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축구하며 점심 먹으며 듣고 계시대요. 6878님도 어플로 남겨주셨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6551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북한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다면 매일매일 저희 오해피데이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분야별로 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 꼭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에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남과 북의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출석 인사도 저희 OFP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해주세요.
0: 청주에서 손녀 학교 기다림에서 정치하고 계시다는 6263님 손녀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 8968 성도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또 9700님은 일산에서도 참여하셨네요.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홀리원의 바다로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저희가 가끔 녹음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오후가 돼야지 차이가 이게 맛깔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외치셨나요? 자, 남북한에 뭔가 한참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 그래도 한 뼘만이라도 좁혀가는 시간.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저희 힌트도 드릴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 들으셨다가 강구하셨다가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마지막 한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 빼랍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아, 잘 안 빠져요.
5: 빼랍? 뭘 빼라는 것 같은데?
4: 아니, 이걸 빼랍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유, 거기 있는 가위도 필요한데.
5: 이거 말하는구나. 잠깐만.
4: 어머, 바로 열리네.
5: 아, 내가 이런 것도 잘 하지. 나 해결자잖아, 해결사.
4: 어머, 빼랍을 빼랬더니 이게 뭐예요? 옆이 부서졌잖아요.
5: 어? 뭐, 부서졌어? 어디?
4: 아니, 여기 보시라요. 여기 틀이 아주 비틀어져서. 아유, 빼랍을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5: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고치면 되지. 내가 잘 고쳐. 가만있어.
4: 그냥 드시라요. 그러다가 빼랍이 아예 다 부서지겠어요.

0: 백업을 망가뜨렸어요. 에이,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게 어디예요.
1: 아니, 이게 네. 망가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0: 그런가요? 힘이 얼마나 장사니까 그렇겠지. 뭐. 자, 빼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단어예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쵸? 빼는 거. 집안의 살림 중에 빼는 거예요. 이게 큰 힌트가 됩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장독대다. 자, 서랍일까요? 장독대일까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십시오.
1: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빼야 할 것만 담아두는
0: 오.
1: 보통 쌓아두잖아요.
0: 네.
1: 여기다가.
0: 네.
1: 막 공부할 때 사무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요거는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0: 작은 간식들도 두고 빼야 할 것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네. 혹은 뭐 공부하는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오. 하는데 2212님은 할머니께서 이걸 빼라비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대요.
1: 그래요.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힌트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현 씨 빼라비는 간식이 많군요. 아니, 저도 거기, 좀 나눠주세요.
0: 거기 두면은 네. 유통기한이 금방금방 저기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다 버리더라고.
0: 잘 네. 빼놔야 돼요.
1: 이 빼라미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뚜껑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에 덮개가 없는
0: 네.
1: 수납함 같은 거를 빼람이라고 합니다.
0: 저희 집도 다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져도 이거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덜그덩덜그덩
1: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면 요즘도 그러나? 옛날에는 초칠한다고 했는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0: 맞아요. 처음 들어봤
1: 처음 들어봤다고?
0: 아니 서랍 글쎄요 서랍에
1: 네. 아니 문틀 이런 거는 창문이나 이런 거 나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0: 큐브에 기름칠한 건 들어봤어도 서랍에다 이렇게
1: 초칠 자 빼람 북한어 표현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또 옛날 말이기도 합니다. 1번
0: 서랍
1: 서랍이다. 2번
0: 장독대
1: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어느 지역에서는 빼다지라고 했었대요. 오.
0: 경상도요.
1: 빼고 닿는 거. 오. 강원도에서도 빼다지라고 했다고. 자, 정답대 보내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에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0: 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2: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3: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4: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그러게요.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십니다.
3: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5: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되어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자,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3: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4: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와.
3: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어, 갑자기 고려시대를?
3: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0: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4: 영토가 제일 컸던.
3: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아.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어,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1: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다.
3: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아.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4: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0: 그러니까.
4: 생생하게
0: 고려에서 온 여인이.
3: 네. 제가 그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1: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3: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0: 그러네요.
3: 조선도 아니죠.
1: 그러게요. 아,
3: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1: 고려를 제가 고려를
4: 저는
1: 좋아하니까.
4: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4: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0: 네.
4: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1: 네.
4: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약간 설득됐어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네.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1: 조선을
0: 좀 많을
1: 그럼
0: 것 같아요.
1: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예전 아, 네. 조선이. 네.
4: 세조선?
1: 세조선?
0: 신조선?
1: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0: 나라 이름을 정하는 오.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4: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0: 한반도기
1: 네.
0: 그
1: 네.
0: 토끼나
1: 네.
0: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네.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1: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수도.
1: 네.
2: 수도 정해야죠.
1: 그러니까 어디 하지?
3: 아 수도 저는 또 한 번 고려를 가겠습니다.
1: 아, 네. 개성이
3: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0: 개성이.
3: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0: 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1: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0: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좋았죠.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1: 오, 역시 사랑님.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2: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0: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3: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2: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맞아요, 지역인지를
3: 맞아요. 신도시 같은
2: 걸로.
3: 것도 해도 좋겠다.
0: 아,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네.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네.
2: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오.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맞아요.
2: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0: 어떤 뭐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2: 네, 그렇죠.
0: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수도는 그렇죠. 이제 네, 워싱턴이고,
2: 맞아요.
0: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있잖아요.
4: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2: 맞아요. 네.
3: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0: 네.
1: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0: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1: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4: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2: 네?
4: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0: 어디예요?
4: 독도.
2: 아 뭐예요? 뭐지?
0: 독도는 우리 땅.
5: 독도는 네.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0: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대자.
2: 괜찮을지도. 이거는 단결이 구가 될지도.
0: 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1: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0: 야 오.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네. 그런 네. 순간 네. 야.
4: 예외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2: 네.
4: 같아요.
2: 와.
4: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0: 네.
4: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2: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3: 너무 좋죠.
2: 북한 거리에 가서
4: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2: 고향 어디시라고
4: 청진인데
2: 청진
4: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산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나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0: 네.
4: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2: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사냥하러 가야겠네요.
0: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2: 네.
0: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맞아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4: 네.
0: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
2: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0: 맞아요.
4: 그렇죠.
1: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0: 네.
1: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

0: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맞아요. 먼저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 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네, 네.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맞아요.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2: 그렇죠.
0: 안 되죠. 네.
2: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2: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네.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1: 맞아요. 네. 네.
2: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0: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1: 네,
0: 같아요.
1: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네.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네.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3: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네네네.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3: 맞아.
1: 점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맞아요. 나누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3: 네. 그러니까요. 네.
1: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인사부터 네. 잘해야겠네요. 네. 야,
1: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네. 변화돼야 돼요.
2: 네.
1: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2: 네.
1: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1: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 네.
1: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2: 네.
1: 예.
2: 아멘.
1: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1: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숙,
0: 사랑이,
3: 찬송이, 보라였습니다.

0: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된 이 나라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하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방송 OAP데이 목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병자의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빼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빼람.
1: 빼람.
0: 네.
1: 무슨 뜻일지 1번 서랍.
0: 네.
1: 2번 장독대 가운데. 자,
0: 서랍이냐 네. 장독대냐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이게 아까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불러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0: 전라도에서는요?
1: 빨간이라고 합니다.
0: 빨간.
1: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빨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근데 또 다른 전라도 할머니께서는 빼다지라고 하셨대요.
1: 이게 참 사투리가 각 할도에서 다 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표준어로 정답을 드릴 겁니다. 서랍이냐 장독대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선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2분 안에 남기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자, 오늘 그래서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빼람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서랍입니다.
0: 서랍이 정답이었어요.
1: 오늘은 거의
0: 다 맞히셨죠?
1: 네, 거의? 그쵸? 못 봤어요. 못
0: 빼다지 빼깐 또 뭐 있었죠 아까? 예, 어쨌든 서랍이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0: 네.
1: 경상도도 서랍

0: 사람을 빼다지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1: 네. 자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8322님 정답 1번 남겨주셨고 막차 탑니다 3974님 막차 아니셨어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1번 서랍입니다. 1087님도 네. 서랍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1: 우리 7820님은 여기 전라도 광주인데요. 예전에 뭔가 찾을 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빽간에서 찾아봐라 하시던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랍장.
0: 시흥에서도 0354님 주셨어요. 네. 이틀 비웠다고 오늘 햇님이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서랍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정답도 잘 맞춰주셨네요.
1: 대구는 날씨가 흐리대요. 오늘 문제가 좀 쉽네요. 여성분이 북한 분인지 억양이 북한 말씨와 관대하셨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하나와 민수 남한 남자 역할하는 분과 북한 출신 아내 하신 두 분 다 탈북민이세요.
0: 맞아요.
1: 네.
0: 저희가 이 북 연기도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했는데
1: 맞아요.
0: 너무나 또 어투를 그쵸? 잘 이렇게 영화를 시키셔가지고
1: 자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빼다지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북한말이 정이 없네요 하시면서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답 남겨주셨고요
0: 예수님 서랍에 제 마음을 저장하고 싶어요 1137님 서랍 잘 보내주셨고요
1: 네.
0: 서랍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1: 오
0: 이렇게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고도
1: 그렇구나.
0: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랍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신 8544님도 계시고요.
1: 네.
0: 어릴 때 서랍장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일본 온 줄 알았어요. 1149님. 그럴 수 있죠.
1: 자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231님도 정답 남겨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자는 어떤 분들이실까요?
0: 장애인 학교에서 오전에 일하고 복귀 중에 못 견디고 차를 멈추고 1번을 보내셨다는
1: 네.
0: 0515님 퇴근 외근 복귀 중에서 우리 정답 보내주셨던 청취자분 선물 드리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빼다지라고도 합니다 서랍 보내주신 8345님도 드리고요
1: 네.
0: 생전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두 분 화택요 하셨던 4300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볍게 간단하게 보내도 저희 선물 당첨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8445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모든
1: 죄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쓰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남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한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사투리가 달랐던 것뿐이었죠
0: 네.
1: 이제 또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 뼘 차이 그냥 재미로라도 풀어보시고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끝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앉으소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실 것을 권했습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방송 끝난 다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 많은 날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최종태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최종태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것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구약은 반역의 역사이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서도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 그 순간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서만 끝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도 거기서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만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습니다.

0: 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의인은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서만 끝났다면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대속의 은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

1406-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 중심 전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그에게 나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고 대부분은 구약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씀인 줄 아세요? 이사야. 예. 이시성을 가진 사야라는 선지자가 예.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 이 말씀은요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명절 끝날,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명절 가운데 절기가 며칠 동안 있으면 그중에 언제가 제일 큰 날이에요? 마지막 날, 끝날이 큰 날이에요. 그 마지막 큰 날 성전에 가서 외치신 말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초막절 축하 예식 가운데서 이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단 주위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셔서 물을 말씀하셨다는 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기원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비를 주세요, 가뭄을 그치게 해주세요.

되어라는 기도이거나 또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구하는 기도가 드려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물, 즉 생명, 부활의 소망을 담은 그 생명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연결이죠. 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그가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 말씀에 설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했느냐? 괄호 쳐놓고, 성경에 괄호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괄호 쳐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와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처음에는 찔끔찔끔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넘쳐 우리의 삶을 적시고 그것이 큰 강처럼 흐르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넘쳐 흘러 마른 땅을 적시는 사막의 강처럼 흘러 메마른 땅, 메마른 세상을 적시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성령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령이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의 배에서. 오늘부터 배가 좀 용량이 작으신 분은 적어도 저 정도 사이즈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모습일까?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맨 뒷면에 딱 돌리면 맨 아래 뭐가 나옵니까? 새벽 기도의 본문이 나오죠. 여기다가 옆에다가 쓰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읽고 있어요? 요즘 어디 읽고 있어요? 에스겔, 예. 에스겔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늘부터 에스겔서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서 그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 땅에서 망한 유다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중에 이미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어요. 동쪽이 어디예요?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이 있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아니,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더니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오르고 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됐어요?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아라바는 바다입니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그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기 시작한 그 물이 여러분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시온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산 아래로 흘러 메마른 계곡을 적시고 마른 땅 사막을 적시고 강이 되어서 큰 강물로 흐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다로 들어가 썩은 물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동천 아무리 맑은 물을 흘려내려도 계속 썩은 물이 고이는데 여러분 이 강물은 썩은 물에 섞여도 썩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강물이

이 흘러나는 이 광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결국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12절에 보십시오.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땅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강가에 좌우 강가에 과실나무 생명의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우리를 우리의 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고 그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세상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에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의 강가에 그곳에 세워질 생명나무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환상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이미 이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라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황폐화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 성전을 회복하리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온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이 환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물로 가득하게 되는 이 마른 땅이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을 어쩌면 잘 그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푸르고 늘 물이 넘치고 그런 곳에서 사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실감을 못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막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진 땅, 정말 그 위에 걷기만 해도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나고 혓바닥이 달라붙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그 땅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물이 흐릅니다. 그곳에 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 강물이,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죽어가는 어둠의 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지어진 돌로 지은 그 집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민족들로부터 빼앗으려고 저렇게 막 총 들고 학살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가 성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들의 삶,
우리들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흘러나오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그것이 마른 땅을 적시고 그것이 생명의 나무로 자라게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썩어가는 세상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따라해 봅시다.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 요한은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온전히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그의 제자들에게로 오시고 그 제자들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그들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봤잖아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난곳방언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날로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가 계속되어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를 우리가 누구와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과 더불어 그 말세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요 주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때 요한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일이고 지금은 주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오순절날의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이제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회복의 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 눌린 자, 얽매인 자에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유와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다시 오순절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저 마른 땅을 적시고 저 계곡을 흘러 강이 흘러 넘치듯이 저 썩어가는 바다,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린 자들이 배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나몰라라 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받은

0: 그것은 성령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이 내게서 흘러나오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가정의 달 5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그런 날씨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목요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소리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로 또 아뢰고, 하나님 잠깐 떠나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평소에 문자 보냈던 거 말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또 받을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어디 계셔서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찬양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때 이때 이런 사연으로 이 곡을 만났는데 이 곡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곡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그 곡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라디오 예배 함께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집사님?
1: 네, 네, 잘 지내고
0: 어떻게
1: 있습니다.
0: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1: 아, 퇴원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예.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1: 예.
0: 참 옆에서 노심초사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많이 다치고 안 다치고도 그렇지만은 또 이 처리 문제가 또
1: 네. 예,
0: 쉽지 않고
1: 네. 감사하게 잘 처리되고
0: 네.
1: 도와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0: 네.
1: 감사히 또 외상이 없었어서
0: 네.
1: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 퇴원을 잘했습니다.
0: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저랑 우리 또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저희 셋이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한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운전을 하든 일터에 계시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부르짖고 또 소리내서 찬양 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 무료로 메시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우리 집사님 제가 잘 모르는 곡입니다. 오늘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제가 한 1, 2년 전에 좀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이제 저희 찬양팀도 약간 무슨 뭐랄까 그 침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이 찬양을 리더님이 주셨는데
0: 네.
1: 아, 저한테 솔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나한테 이런 이 곡을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0: 하면서 불렀는데 정말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또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 찬양을 또 다른 교회에서도 부르게 되고 많이 좀 부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선곡을 했습니다.
1: 네, 위로 부곡이죠.
0: 네,
1: 다시 일어나. 혹시 여러분 잠깐 지치고 또 넘어졌던 분들 계시면 이 찬양으로 꼭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저희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일으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계신다면 오늘 라디오 앱에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자, 다시 일어나. 위로부의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께서 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시는 곳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찬양을 잘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집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는

0: 힘으로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사연과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듣고 계시고 양평, 또 평택, 화성, 서울 은평구 김세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베란다에서 예배를 합니다. 빨래 널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신청곡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801번님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31번님도 오셨고요. 의정부에서 라디오 예배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 요즘 참 어려운 가운데 일감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그래도 평안히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아요라고 8008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도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방송 듣고 있다고 새끼라 파이팅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도 좋지만요, 제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이 학원 가는 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7378번님도 이렇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라고 3652번님이 신청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이 방학이 교회 방학인지 학교 방학인지 정체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보내면 제가 아, 갸우뚱합니다. 우리 3652번님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분 또 신청하셨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도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아시죠, 집사님?
1: 네.
0: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불렀었어요. 집사님은 이제 좀 성인 돼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네. 그 뒤늦게 이 찬양을 또 알게 되셨나 봐요.
1: 네, 네.
0: 참 제목에서 말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몰라 하고 딱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1: 네.
0: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아멘, 아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504번님, 젊었을 때는 이 찬양을 별로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대책 없는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짧아지는 나이대가 돼서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전인택 원사였다고. 그러게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저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예, 자, 9152번님.
1: 예.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장폐쇄증으로 장이 꼬이는 것 수술하시고 요양 중입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물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예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시라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유, 목사님께서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 충남 예산,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른다고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우리 5811번님 오셨고요. 성남 택시 잘 듣고 다닌다고. 우리 택시 기사님 같아요. 고맙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아멘. 송파에서 3913번님, 부산에서 2126번님도 또 듣고 계십니다. 5415번님 오셨어요.
1: 저는 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끼라 듣습니다. 지금 아이들 픽업하며 잠시 문자 보냅니다. 믿지 않은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지만 코로나 이후 방학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시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길 소망하며 제가 순간순간 부르는 애창 찬양곡 나의 가는 길 찬양 신청해 봅니다.
0: 새 아이를 둔 어머니인 또 아픈 장애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매일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아이 픽업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는데 지금 방학 중에 계시는구나. 친정 어머니도 아유 그렇구나. 나중에 꼭 기회 됐을 때 우리 부모님 꼭 우리 새끼라의 전도 신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통화가 되면 지금 얘기하시면 지금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돈모의 목사님 곡이죠. 예수 전도단 이제 불렀던 곡인데 이 시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나의 가

0: 극동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곡이 이제 나의 가는 길 신청곡이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안 하시길래 원래 여러분 제가 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부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안 부르셔가지고 저 혼자 솔로를 하게 됐는데
1: 너무 좋았는데요.
0: 집사님이 제가 그 부모님 얘기하다 보니까
1: 네.
0: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 봐요.
1: 네.
0: 뭐 혼자 울고 계셔요. 울고 계셔가지고 저 혼자 찬양했는데 왜 무슨 부모님 뭐
1: 네.
0: 지금 부모님 방학 중이셨던가요?
1: 아, 방학이 아니라 입학을 안 하셨어요.
0: 입학을 안 하셨구나.
1: 네.
0: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 네. 생각나서 이게 좀 집사님이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늘 비상사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많이 줄은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이게 네. 저희 솔로 또 떨려가지고 저 못하거든요.
1: 잘. 너무 잘하시던데요.
0: 아니, 집사님이 하셔야 저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닙니다.
1: 네.
0: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께 한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0: 부모님 그때 들으셨대요?
1: 듣고 계시다가
0: 네.
1: 그 앞에까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0: 오늘은
1: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부모님 우리 김세희님이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우시느라고 제가 좀 힘드네요. 제가 힘들어요. 네,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이 극동방송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0: 지금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어떻게든 내 딸이 나오니까는 지금 부모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를 나가보시진 못했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 부모님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고요.
1: 아멘.
0: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김세희님 부모님도 꼭 알고 믿고 교회 나오셔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이렇게 김세희 집사님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더 많아요. 슬픔의 눈물보다 우리 부모님도 꼭 한번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신청곡이 엄청 많습니다. 예, 바빠요 바빠. 예,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곡이 들어와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까 그 첫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참 너무 따뜻한 찬양이에요.
1: 네.
0: 그리고 또 집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감사합니다. 예.
0: CD 듣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찬양

0: 사역자도 강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4010번님 공감해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입학 전입니다. 3532번님 그러게요. 예. 참, 아직도 예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교로 사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1: 네.
0: 방학 중인 분도 있고 이렇게 아예 입학 전, 예 방학이 아니라 입학 전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아 솔로 아니 하모니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김세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친정 어머니께서도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어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 부르시는 날 꼭 오길 소망합니다. 김세희 집사님 우리 같이 힘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아멘. 주셨네요. 김 집사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 저도 체험했어요. 40여 년 만에 부모님께서 믿으시고 지금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믿고 목사님 두 분, 장로님 두 분 나오셨어요. 집사님 눈물의 기도가 꼭 이루어집니다. 힘내세요. 8533번님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위로도 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 찬양곡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입학 전에 있는 분들, 교회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꼭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새벽 예배 다녀온 후에 축복송으로 불러서 깨웠던 찬양이래요. 2607번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듣고 가려고요. 얼른 지금 갔다 오십시오. 예. 야, 그 아이들 축복성 진짜 많이 들었겠다. 새벽에
1: 매일매일
0: 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이 시간 너 이렇게 깨운. 와, 정말
1: 저도 해봐야겠네요.
0: 야,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면서
1: 감미로워서 안 깰 수도 있어요.
0: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저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기다리시면 돼요.
1: 아멘.
0: 할렐루야 하고 7205번님도 오셨고 저희 딸 아기도 낳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안성에 사는 딸이 못 가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0263번님 한번 전도 요청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안 읽었죠?
1: 예.
0: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오늘 위로의 문자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어떤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문자 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는데 인도하셨답니다. 아버지를 시작으로 할머니, 엄마, 친정 식구 7분이 한꺼번에 교회로 가셨고요. 지금 3개월이 되도록 믿음 충만. 더 일찍 믿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1: 아멘.
0: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한번 3788번님 네.
1: 어머니가 폐암 사기이셔서 면역력이 안 좋으셔서 잠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새벽에 가끔 사람 없을 때 가시긴 하셨어요. 몇 번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도 힘내서 가끔 나가셨는데 요즘 몸이 더 쇠약해지셔서 제가 쉬시라고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쉬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요즘 귀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위해 신청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 그렇군요. 폐암 사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네요. 우리 어머니. 우리 3788번님 우리 또 어머니 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네 힘내시고 3788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한번 불러보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0: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이 3652번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방 때 할까 방송 끝나고 할까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했던 분인데 교회 방학이냐고 했더니 여쭤보니까 방학 중 맞대요. 아. 학교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여쭤봤잖아요. 예, 예. 교회 방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봅니다. 3652번님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했는데
1: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예, 예. 지금 상당히 감이 멀거든요.
1: 네네.
0: 네, 좀 앞으로 더 앞으로 다가오세요. 네.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주세요.
1: 네네.
0: 네네.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포항입니다.
0: 포항이세요?
1: 네.
0: 오늘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하셨던 분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같이 찬양도 하셨죠?
1: 네.
0: 지금 교회 방학 1년째 못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일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네요. 전화 올지 몰랐죠?
1: 당황스럽네요.
0: 예. 저희가 당황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요. 꼭 이번 주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아,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3652번님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요. 꼭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예예.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포항에 계시는 3652번님. 초등 시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잘 많이 부르셨다면은 거의 모태 신앙이신 것 같아요?
1: 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네.
0: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3652번님 선택하셔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0: 그래서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1: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이 있잖아요. 네. 마음은 있는데 네. 못 가는 네. 핑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가시는 걸로. 가실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소개를 시켜야 돼, 드려야 될까요?
1: 출석 교회 있는데 그 좀 좀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0: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1: 예, 그러죠.
0: 예, 교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 네, 네.
0: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꼭 이제 문자로 나 갔다 왔다 라고 꼭 저희가 그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1: 네.
0: 자, 이 시간에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이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0: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죠.

0: 우리 3652번님.
1: 네.
0: 우리 3652번님 이번에 꼭 돌아오시고 3652번님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선물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라디오 예배 중에 우리 포항에 계신 3652번님 교회 방학이었습니다. 교회 방학. 이 교회 방학 우리 3652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세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는비 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0: 걸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을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입술은 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따뜻하고 평안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치고 상한 마음은 어느새 날카로운 말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돌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의 말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는 있는지,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과 생명의 말이 흘러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주나목의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사사사육님께서 고고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1등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9507님께서도 이어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0742님 믿음으로 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272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믿음이라고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0742님 맞습니다 고피디님 생명의 언어를 입술로 선포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0742님 묵상처럼 생명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9507님께서 비 온 뒤 화창한 날씨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살짝 흐린 듯 했는데요. 지금 오후 4시 8분 58초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날씨는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화창한 날씨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길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비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콘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하는데요. 4277님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또 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두근두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조과학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옹기장의 찬양입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바쁘게 보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부산지부 기본과정 21기를 수료했고요. 또 22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1: 네, 곧 있으면 여름인데 네. 여름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와, 사역들이 끊이지를 않네요. 와우.

0: 바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 항상 강건하시기를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이사님을 반기는 문자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사이치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1: 오늘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이네요.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0: 9507님도 남겨주셨어요.
1: 창조과학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0: 네, 또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이사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합쳐져서 이사장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이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1: 네.
0: 네, 반갑습니다. 또 9507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서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날씨가 참 지금 또 햇볕이 참 좋잖아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서 와,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오이 사모님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 예수로 스며들다. 옹기장이 찬양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덕분에 신나게 오후 보냅니다. 이렇게 이어서 채팅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우리 이사님 덕분에 신나는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지난 두 주 동안은요 공룡 특집으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12지 속의 용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 기록과 또 근현대 목격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나가시나요?
1: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역사 기록과 전승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과학적 증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발견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제목 공룡은 정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을까? 인데요. 제목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1: 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배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박물관에도 그렇게 전시되고 설명되어 있죠.
0: 네.
1: 피디님은 박물관 투어 좋아하시나요?
0: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고성 공룡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공룡에 대한 설명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설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운 것들을 직접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1: 네.
0: 근데 또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0: 네.
1: 또 이런 방송들을 듣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설명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을 듣고 난 이후에 혹시 박물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설명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듣기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요. 사회치시님께서 저희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질문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1: 공룡은 정말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을까요?
0: 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나요?
1: 네, 오늘의 핵심은 바로 6,700만 년에서 6,800만 년 전에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의 대퇴골에서 발견된 연부 조직입니다.
0: 네.
1: 티슈라고 하기도 하죠.
0: 네.
1: 이 발견은 고생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두 주 동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 네, 첫 주에는 12지속 용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또 왜 실제 동물들 사이에 용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중국 고대 문헌, 서양 여행 기록, 전쟁 기록 등에서 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0: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1: 네, 지난주에는 호수 괴물 전설, 또 오지탐험 목격담, 날아다니는 용 전설 등과 같이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전승들이

0: 단순히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주는 주로 역사적인 기록과 또 전승을 중심으로 본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제 과학적 증거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특히 공룡이 정말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맞추실 수 있는 퀴즈를 준비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도 이렇게 정답이 살짝 흘러나왔어요. 네. 오늘 문제 출제해 주세요.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2005년 티라노사우루스 대퇴월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광물화된 화석.
1: 2번
0: 분해되지 않은 연부 조직.
1: 네. 티슈라고도 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맞히실 줄 믿습니다.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채팅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정답을 문자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룡은 정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을까? 인데요. 이사님,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핵심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골 연부조직 발견 사건, 이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1: 네, 이 발견은 2005년에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 즉 넓적다리 뼈를 연구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0: 누가 발견했나요?
1: 네, 발견자는 메리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소속 고생물학자였고 당시 이 발견으로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0: 그런데 이 대퇴골에서 뭘 발견했길래 그렇게 큰 충격이었나요?
1: 네, 바로 연부 조직입니다.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6,700만 년 전에 멸종해서 화석화된 티렉스의 화석뼈에서 아직 분해되지 않은 부드러운 조직, 즉 연부 조직이 발견된 것입니다.
0: 근데 잠깐만요. 공룡 화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드러운 조직이 남아있었다고요?
1: 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물이 죽으면 연부 조직은 아주 빠르게 분해됩니다. 네. 특히 뼈속 골수나 혈관 같은 부분은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뼈 속에서 혈관 구조, 골세포, 심지어 핀셋으로 그 연부 조직을 잡았다가 놓으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탄성을 가진 조직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0: 와, 탄성까지 가진 조직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만약 공룡이 정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연부 조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수백만 년이 지나면 단백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0: 그러면 이 발견은 기존의 이론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오염된 것 아니냐? 혹은 현대 생물의 조직이 섞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연부 조직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연부 조직, 즉 소프트 티슈란 쉽게 말해서 뼈가 아닌 부분, 부드러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관이나 근육, 피부, 골수, 세포막 같은 것들이죠. 네. 또 이런 조직들은 생물이 죽으면 아주 빠르게 부패하고 분해됩니다.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셈이죠.
0: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는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보통 광물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네. 즉 원래 생물의 조직이 광물로 치환되면서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공룡 화석은 대부분 딱딱한 돌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광물화가 아예 안 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바로 그렇습니다. 메리 슈바이처 박사팀이 티라노렉스의 대퇴골에서 아직 광물화

0: 되지 않은 즉 원래 생물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1: 네.
0: 심지어 현미경으로 보면 혈관 구조가 그대로 보이고 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1: 저도 너무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최근에 죽은 동물처럼 보였겠네요?
0: 네, 실제로 연구자들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공룡 것이 맞나라는 네. 의심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험과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정말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 메리 슈발츠 박사팀이 이 티라노렉스의 대퇴굴을 해서 아직 광물화되지 않은 즉 원래 생물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발견이 발표됐을 때 학계 반응이 어땠나요?
0: 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이건 엄청난 발견이다. 우리가 화석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쪽이 있었고
1: 네.
0: 다른 하나는 이건 오염이거나 오해다. 6,500만 년 전에 화석이 그렇게 연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1: 결국에는 기존 이론을 지키려는 쪽과 또 증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쪽의 충돌이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진화론적 시간틀을 전제로 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이 발견이 매우 불편한 증거였습니다.
1: 네.
0: 또 왜냐하면 만약 연부 조직이 정말 6,500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 공룡은 훨씬 최근에 죽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론이 나왔나요?
0: 네, 그래서 주로 특수한 조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생물 시간에 생물 보존할 때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서 보존하는 것 과학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1: 네.
0: 그런 조건들 때문에 보존되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교가설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철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철 보존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들도 실험적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 결과들이 2007년에 이어서 최근 2016년, 2020년에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하드로사우루스 공룡뼈에서 아직도 염색체와 DNA를 갖고 있는 분열적인 세포에 관한 논문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과학 관점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1: 그러면 창조과학에서는 이 발견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0: 네, 창조과학에서는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시대와 그 이후까지 비교적 근대까지도 인류와 함께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룡 화석의 나이는 수천만 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에서 1만 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연부 조직이 남아있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네요.
0: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룡이 수천 년 전에 죽었다면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연부 조직이 일부 보존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6,5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죠.
1: 네, 그러면 노아의 홍수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0: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대격변이었습니다.
1: 네.
0: 이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급격히 매몰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석이 대량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공룡 화석도 바로 이 대격변적 홍수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러면 공룡은 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또 방주에도 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0: 네, 당연하죠. 지난주에 공룡과 사람의 생일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1: 네.
0: 네, 그러므로 코로 기식하는 동물, 즉 육상 생물도 육상 공룡도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흔히들 방주에 탄 동물들이 다 자란 성체로 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큰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집니다.
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창세기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0: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물들을 노아가 몰고 와서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노아에게 낳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동물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내게 이른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튼 이때 방주로 들어간 동물 중에서 공룡이나 코끼리, 하마, 기린 등 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린 개체로
1: 네.
0: 그리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개체는 작은 동물든 동물 그대로 종류대로 또는 성체로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 한동안 살아남았다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점점 멸종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지난 두 주 동안 나눈 용 전설과 목격담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0: 네, 정확히 연결됩니다.
1: 네.
0: 만약 공룡이 수천 수백만 년 전까지 살았다면 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 모습 그대로를 공룡 점토상이나 조각, 기록 등의 유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연부 조직 발견이 티라노사우루스 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슈바이처 박사의 발견 이후에 다른 공룡 화석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트리케라톱스, 또 하드로사우루스 등 여러 공룡 화석에서 연부 조직, 혈관 구조, 단백질 잔여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1: 네.
0: 심지어 일부에서는 적혈구 같은 구조까지도 관찰되었습니다.
1: 그러면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만약 한두 건이 아니라면 한두 건이라면 특수한 경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1: 네.
0: 만약 여러 건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기존 이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사님, 왜 이런 중요한 발견들이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발견들은 전문 학술지에는 발표되지만 대중매체나 교과서에는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과서가 가장 느립니다.
1: 네.
0: 아예 잘못된 주장들이 지금도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진화론적 시간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배우게 됩니다.
1: 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와 채팅으로 남겨주신 내용 중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꼭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교과서에 잘못된 주장들이 얼른 속히 빠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해보게 됩니다.
0: 네.
1: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맞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0: 네, 오늘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골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광물화된 딱딱한 화석.
1: 2번
0: 분해되지 않는 연부 조직.
1: 네.
0: 소프트 티슈입니다.
1: 아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이게 핀셋으로 잡았다 놓았을 때 탄성이 생길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아주 되게 말랑말랑한
0: 네.
1: 그런 상태였다라고
0: 네, 그렇습니다.
1: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 감을 잡으셨겠죠?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문자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심영진의 음성으로 온 세상에 기쁨 가득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퀴즈 다 맞히실 줄 알았는데 오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한 번 더 문제 출제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퀴즈는 2005년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골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광물화된 화석, 2번 분해되지 않은 연부 조직, 티슈입니다.
0: 네. 1번과 2번 중 정답은?

0: 무엇인가요?
1: 정답은 2번입니다.
0: 네, 2번. 아직 분해되지 않은 연부조직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 두 분을 추첨해 왔는데요. 이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7963번님 그리고 1934번님
0: 네,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7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005년 티라노사우루스 연부조직 발견됐다니 정말 놀랍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이번 연부조직이라니 충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저도 충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7963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아이들 교과서가 바뀌어 정확한 정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정말
1: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0: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정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1934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분해되지 않은 연부조직 교회 셀 모임 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0: 네,
1: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네, 3874님은요.
1: 아이들이 오늘따라 시간을 안 지켜 계속 전화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지만 1번인 듯.
0: 네. 네, 바로 수정을 해주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번인가 생각했는데.
0: 네,
1: 네, 맞습니다.
0: 제대로 못 들으셨지만 정답을 바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4277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과서부터 하루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결국 핵심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사님.
1: 네,
0: 6,500만 년이나 또 수천 년이냐 이 차이가 현상에 대한 모든 해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시간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만약 공룡이 정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성경의 창조 기록과 노홍수 이야기는 신화가 되고 맙니다.
0: 네.
1: 하지만 만약 공룡이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전까지 살았다면 성경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건 단지 과학 논쟁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와 직결되는 문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 또 노홍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변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진화론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지잖아요.
1: 맞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성경 말씀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 나눈 연부조직 발견 같은 증거들이 바로 그 답의 일부입니다.
0: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역사 기록과 전승을 살펴봤고 오늘은 과학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적 기록 살펴봤고 전승 그리고 오늘 살펴본 과학적 증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 네.
1: 바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

힘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장종택과 데스퍼레이트 밴드의 날 사랑하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며 이웃과 화목

똑같은 말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듣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감히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군요. 제게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성도다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라 불러주시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힘이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서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기쁘게 성령을 좇아 살고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며 풍성한 기쁨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담임 목사를 지금 32년 차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교회에 오면 도덕적 수양을 좀 쌓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힐링 장소 혹은 쉼터 이런 어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 절도 뭐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리고 또 고향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 서로 안부 묻고 이렇게 같이 밥 한 그릇 묻고 그래서 어떤 침묵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약간 향후의 분위기 이런 건 이민교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16년 목회를 하면서 뭐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요 사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가르치고 민주화 또 정치적 연대 공동체 뭐 이런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나

현실적 사고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한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것이지만 딱 요거 두 번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고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애초에 교회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20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지 교회는 관심이 없으셨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여러 가지 유대교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이 땅에 제도적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변형된 제도적 집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직분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로고스 7070을 설교하면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자꾸만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적게 쓴다고 해서 그 개념이나 주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교회라는 명시적 단어를 쓰시지 않았지만 내 양떼를 먹이겠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중의적 표현인데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은 변형된 제도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지는 개념과 그것의 속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지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복음서 전체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이 왜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마침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바로 그곳,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중요한 질문,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내가 왜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 다음 주왜 행복 전도 축제를 매년 매 학기마다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 또한 되게 될줄 믿습니다. 아, 우리 온천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 복음 전파와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우리 교회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견고한 기초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그게 교회 내든지 교회 밖이든지 수많은 오해를 가지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헬라 원문은 엄청난 언어적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8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돌멩이, 조각난 작은 돌, 영어의 페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돌을 페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뜻할 때 페트로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깨지기 쉽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는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안반을 뜻합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과 성품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연약한 돌멩이와 같은 베드로야, 너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내가 방금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거대하고 웅장한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와 반석을 비교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돌멩이도 그 돌멩이에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삶의 고상함의 유무로 거기에 기초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도전과 자극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한 돌멩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거대한 반석 위에,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전통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입니까?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정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의지하는 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이태리 피사의 탑을 가보시면 점점점 피사의 탑이 기울고 있습니다. 진흙과 모래에 기반한 연약한 이 기초에 피사의 탑을 세웠기에 점점점 움직이고 그것을 아무리 고정시키려고 해도 더 이상 고정되지 않고 언젠가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 맨하탄이라는 곳은 거대한 안반의 섬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 큰 빌딩을 세웠기에 또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1mm도 침하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건축할 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서 그 교회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는 잘못되었다, 목사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이렇다라는 자기의 왜곡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신 유일하신 기준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필요한 교회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치, 그래서 모태신앙일 때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런 신앙,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가치, 구원자의 신앙, 또한 내가 자랐던 교회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에 갔었습니다. 교회 시찰 모임 때문에 갔는데 군산에 가니까 이 감리교, 우리 장로교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군산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산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영화제 지원이었습니다. 독립영화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교회가 이걸 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크게 걸어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기초는 복음을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온천 샘물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사람, 주는 교회, 받고 소비하는 교회,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연동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매체의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든 공동체든 가장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했던 교회와 사람들은 언제나 늘 항상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대가 없이 먼저 베푸는 기버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도 기버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킬 때 가장 위대한 영향력과 가장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 역시 주는 사람이었고 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그러면 교회가 준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인간 베드로가 그 연약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망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도와주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교회,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라 하면 당장 내 가진 것, 내 물질, 내 시간부터 생각하고 주라 하면 이제 강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러면 왜 강요합니까? 왜 자꾸만 강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는 것은 영원한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이런 설교가 되어지고 흘러보내고 주는 교회가 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강요하느냐고 왜 우리들에게 억압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살과 피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나누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온천교회 이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제가 단순히 온천교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버 주는 사람 영어라고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온천 샘물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명사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물이 넘쳐나는 곳 항상 샘처럼 솟아나는 것 그것이 온천이요. 그 온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온천의 샘물이에요.

0: 줄 믿습니다.
1: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온천교회는 단순히 온천장에 있기 때문에 온천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온천교회가 가지는 복음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온천교회라는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온천물이 얼마나 좋은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버가 되십시오. 아니, 난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천 샘물이 되십시오. 이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아픈 자에게, 상처난 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이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먹을 걸 주고 뭐 돈이라도 몇 푼 주지 무슨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자들은 항상 거절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줄기를 꼭꼭 틀어막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결국 교회는 그 기초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는 교회 특징은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고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비자와 테이커들의 교회가 결국 힘을 잃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교회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교회가 왜 상처받은 영혼들을 충분히 케어하지 않는가? 다 필요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것이 막혀버릴 때 여러분, 교회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대가 없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교회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천 샘물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셨고 그 반석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바로 그 반석의 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나만, 우리만 잘 되고자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줄 게 없는데요. 네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네가 받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 기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성전을 확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두세 사람,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 실족한 영혼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주님이 그곳에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주님께서 성전되어주신다는 교회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이제 성전은,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세상의 갈증과 세상의 아픔들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이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움직이는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북부 해안가에 바로 덩케르트라는 해안에 34만 명이 넘는 연합군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몰아붙이는 바람에 연합군들이 바로 그곳에 보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독일군이 끊임없이 폭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영국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기도로서만은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없기에 그들이 직접 이제 발벗고 나아갑니다. 큰 군함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34만 명의 연합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바로 도버 해안이라는 그 좁은 그 해안을 앞에 둔 영국의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통통배 또한 요트, 조그만 어선의 어부들의 배를 그들이 동원해서 그들이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뚫고 그 연합군들을 구하러 갑니다. 아주 작은 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덜란드, 벨기에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조그만 요트 같은 배도 가져와서 6명씩, 7명씩, 30명씩, 40명씩을 다 모아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이 그 유명한 덩케르트 또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큰 힘과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한두 명의 대신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그 사랑의 조각배, 기도의 조각, 그리고 대신자 작정의 그 작은 카드.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돛단배 같은 그 배가 갖춰져 있던 34만 명의 연합군을 여러분 이끌어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작정하고 내가 사랑의 조각배로 찾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행복전도 축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만 하시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덩케르트에 갇혀져 있던 그 34만 명은 한 번에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은 몇 사람이라도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요트, 자신의 통통배, 자신의 딴 조그만 어선을 끌고 들어갔던 그러한 주민들의 그 헌신과 바로 강렬한 열망으로 인해서 그 군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자에게 줄 수 있는 조그만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정성어린 손편지,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을 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장 작은 연합의 숫자, 바로 그게 두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잔치에 이런 사랑의 작은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고 함께 주고 그래서 온천 샘물이 되는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국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제이어스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258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저와 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소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좁은 길, 복음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어찌 그리 생각이 보배로우신지요.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저녁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가올 주말, 주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달, 이 믿음으로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롭게 다가오는 6월, 주님을 따라 영원한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힘차게 화답해 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모든 분들께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39편의 가사를 담았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매주 목요일은 이 찬양의 가사로 오프닝을 열고 있고 또 말씀 엽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내가 신청한 찬양이 엽서에 담겼네?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258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을 엽서에 담았는데요. 매주 이렇게 한 곡씩 엽서에 찬양의 가사가 실리니까요. 이 찬양 제가 신청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 어깨도 한번 올려보시고 가족들에게 자랑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말씀이 없어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저녁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날이니까요. 듣고 싶으신 찬양 많이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오늘 총 10분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호답해주시는 분들 중에 5분께는 P&L푸드에서 드리는 추어탕 밀키트 세트, 그리고 5분께는 황금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5분께 보내드릴게요.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맛있는 선물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찬양 이어서 같이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이미션의 찬양인데요. 이 곡은 605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6시 12분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이미션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찬양은요, 605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6055번님께서

샬롬 극동방송을 들으며 퇴근 중인데요. 찬송을 들으니 힘들었던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으셨죠? 하루의 스트레스 찬양으로 시원하게 풀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행자줄라 함께합니다. 6089님 퇴근길인데 너무 공감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감사 더 감사합니다 라고. 아, 그리고 어제 이 시편 23편을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 7636번님께서요 지난 4월 저희 가정 신방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아, 실시간으로 저를 보고 계신 줄 알았네요. 말씀 붙잡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 각본을 기대합니다 라고 어제 남겨주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이 마음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고 또 우리 7636번님만 아시고. 그런데 이미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각본을 기대하신다고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앞이 깜깜하고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각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7636님 제가 기억하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준비하다가 찬양 듣고 들어왔습니다. 2994님 8625번님은 엽서 봉사 후 귀갓길에 행저줄라 듣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 엽서 봉사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엽서라고 보내신 거 맞죠? 봉사 후에 귀갓길에 행저줄라 듣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셨나요? 4451번님은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출첵합니다. 와, 그리운 해운대. 저도 부산에 7년 동안 근무할 때 해운대에 살았었는데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그 시원한 바다 냄새. 또 저희 집이 이 동해선 해운대역 근처였거든요. 뒤쪽엔 장산이 있고 또 앞으로 조금만 가면 해운대 바닷가가 있고 참 아름다운 도시 부산 지금도 참 그리워요. 부럽습니다. 파주에서 아멘 1814님 제주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퇴근길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9751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은 항상 운전 중이라서 하지만 채널 고정입니다 하신 0287님 예,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문자 참여 자주 못하신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만 계시지 마세요 라고 옆구리 쿡 찔러드려야 문자도 보내주시고. 네. 아, 어제 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6719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쁜 딸 박미소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두고 와, 오늘 미역국에 집밥으로 맛있는 저녁상 준비 중입니다. 생일과 결혼식 꼭 축하해주세요. 와, 저는 이 이름만 봐도요 우리 미소 자매님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쁜 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예쁘실까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루 늦었지만 이번 주말 결혼식,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인들 부탁으로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면 와, 신랑 신부님들의 그 밝은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이 가정의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소 자매님, 미소가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0648번님께서요 행저줄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프닝 멘트를 다시 보고 싶어요.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 오프닝 멘트가 제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은혜받는 시간이 됩니다. 좋은 글을 기록하고 싶지만 운전 중이라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받은 은혜가 금방 날아가 버려서 아쉬워요. 게시판에 엽서와 함께 오프닝 멘트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제가 사실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오프닝은 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프닝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네, 제가 한번 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원한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0: 되겠습니다. 자, 6시 18분입니다. 오늘 말이 좀 길었죠? 우리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의 신청곡 쭉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로고송 듣고 만나보시죠. 같이 걸어요.
1: 혼자 가면 어설프고. 안녕하세요.
2: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3: 임성규,
4: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3: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하세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8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지는 목요일, 나의 플레이리스트. 이번 한 주 나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지난 주일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짓던 그 찬양 한 곡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을 보내주세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요, 와, 추억의 찬양 실로암, 0540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피디님 목 빨리 나으세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해요. 실로암은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요. 한 곡 이어서 연이어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뒤에 붙여서 들려드릴 곡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0559번님께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신청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저도 선물 주세요 피디님 하셨는데 선물 보내드려야겠죠? 이 두 곡을 선물처럼 보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6시 30분입니다. 행저질라 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실로암 피아오십의 찬양이었고요. 송경민 목사님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90 하나분님께서 아주 담백하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찬양은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 8851번님 신청곡입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피디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마음이 예쁜 분. 퇴근길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또 마음이 가더라고요. 우리 예쁜 마음 가지고 더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칭찬해요 라고 하면 너무 뭔가 교과서적인가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 하품과 페이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네, 나의 플레이리스트 찬양 두곡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은 하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Faith Worship의 세상을 사는 지혜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885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계속해서 함께 듣는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 아,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러비임의 따뜻한 음성으로 듣는 이 곡은 4711번님께서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으로 은혜 받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해서 다시 올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같이 듣습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5월 28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저질라, 오늘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끝곡은요, 아주 꾸준하게 신청하시는 우리 4822번님. 아, 이 곡에 뭔가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Living Hope, 필 위컴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장대진 PD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은혜 듬뿍 받으시고요, 행복한 주말 그리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6월의 첫날 월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성결치 못한 것은 비우고 성결한 것은 채워가는 매일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고 절망을 비우고 절대적 소망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호흡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속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지금 계속 야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지금 창세기 32장, 32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진영, 또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사람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제 부니엘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스토리, 짧은 스토리인데요. 20년간 소원했던 관계, 야곱과 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족인데, 형제인데, 아니 쌍둥이인데 둘이 관계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악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온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너무 두려워서 자기 가족, 큰 가족이잖아요. 자녀들하고 양떼하고 목축들하고 다 나눠서 굉장히 큰 가족인데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혹시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을까 하는 약간 꼼수 같은 야곱의 인간적인 대처, 이 두려움을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매니지하겠다는 생각.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다음에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담 쌓고 지내는 깊이 골파인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중에 호칭이 되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던, 들었던,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문의 두 형제가 이렇게 담 쌓고 2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등 돌리고 담 쌓고 앙금이 이게 풀어지지 않은 관계. 우리들은 없으세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김장훈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저작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좋은 역사일 수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처음으로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의 49장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는 여기 32장 지난주에 봤던 그 몇 구절 되지 않는 야곱의 기록된 기도는 처음이에요.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 만나고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삼촌한 때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삼촌 집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라고 야곱이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기도하기는 지난주의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하나임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안 바뀐 것 같으세요? 오늘 스토리에서 과연 바뀐 야곱일까? 안 바뀐 야곱일까를 약간 아리송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긴 했지만 바뀌기 전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 야곱은 꼼수를 부리는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1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몇 마리인 줄 아세요? 계산 빠른 사람. 550마리. 저는 미리 계산해봤죠. 엄청난 목축을 지금 형한테 보내고 있어요.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 좀 분노 좀 삭히려고, 그렇죠? 뭐 형 관계 회복하려고. 근데 이게 뇌물이에요? 아니면 예물이에요? 뇌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요 본문만 보면 뇌물인 경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의 전개를 좀 보면 조금씩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장부터 지금 쭉 보아온 게 뭐냐면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 또는 집 떠나야 되는 신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과의 갈등,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죽일까 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삼촌 집에서 삼촌과 그 아들들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야반 도주하듯이 라반의 집을 뛰쳐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떠났을 때 경험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약간 갈등, 아픔, 뭐 약간 찝찝함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미스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요. 근데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 속으로 심리적 상태로 야곱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이제 야곱에게 더 엄습해옵니다. 형을 만난다는 그 프로스펙트에 형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속에 두 진영, 육신의 진영과 영적인 진영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의 이 두 진영에 걸쳐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누는 꼼수를 사용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깊이 골파인 갈등의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저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한 대상이 떠올랐는데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야곱의 이야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좀 관계가 소원해진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사실 이 야곱이 사용했던 대처 방안, 자기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그렇게 효과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서 지난주에 그걸 제가 잘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한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 관계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원한 제 수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꼼수죠. 될수 있으면 그 사람과 안 만나려고 동선이 안 겹치도록 제 나름대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 담 쌓고 있는 관계들, 꼼수밖에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꼼수를 써서도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은 찝찝함 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방향성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우리는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관계를 안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연막을 치고 담을 쌓고 등을 돌리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우리 형, 저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야곱이 그냥 수동적이었잖아요.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안 읽고 한 2주 전에 막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야곱이 글쎄 자기 떼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세 떼로 나눈 거예요? 네 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몇 떼로 나눴어요? 사실은 여러 번이 스토리를 잘 읽으면 처음엔 두 떼로 나눴어요. 처음에 두 떼로 나눈 건 형이 공격할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거냐는 약간 수동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두 떼가 아니라 세 떼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 떼처럼 느끼는데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14절부터요. 뭐 이렇게 쫙 나누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 사람 이건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이 대답을 이렇게 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둘째와 셋째와 각 떼 그럼 세떼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짐승 떼마다 다르게 섞어서 보낸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순염소, 암염소 한 떼, 암양, 순양 한 떼, 젖 먹는 낙타와 새끼 한 떼, 암소, 황소 한 떼, 암나귀 떼, 한 다섯 떼 정도 나눠가지고 떼별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사람 보내고 좀 시간 간격 두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뇌물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그걸까요? 저는 이 변화된 야곱의 작은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피하려고 그랬어요. 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형 피하기만 하면 돼. 나 그냥 안 만나면 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형이 치러 오는지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나하고 나머지 반을 살리고 나는 살을 거야.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적으로 self-protective한 마음으로 야곱이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마음이 생겨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더라.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형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졌어요. 형을 만나고 싶어요. 그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 이제 야곱이 보내기 시작한 이것들은요. 550마리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소득의 근원이 되는 이 중동사회 속에서 저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transactional,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된 선물이면 이것은 뇌물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진정한 누이침 속에서 비롯된 희생적인 회복의 시도라면 저는 그것이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경험이 야곱과 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환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고
33장에 넘어가서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건이 더 일어나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대들을 나누고 자기의 짐승들을 나눠서 다섯 대, 여섯 대로 이렇게 해서 먼저 형한테 보내버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성경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여러분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다 떼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3절에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쩔름발이가 돼서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형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가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그 전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이렇게 형이 말했을 때 그 대답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뇌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받으소서. 왜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20년 동안 맡겼던 담장,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았던 그 두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적대감이란 렌즈를 통해서만 에서를 바라봤습니다. 에서에게는 늘 파멸을 몰고 올 것 같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에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서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우리가 핫도그 단톡방에서 나오고요. 교회를 옮겨서 서로 안 마주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급진적이면서 평범한 환대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때를 나눴던 이유는 뭔가 완충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안에 속에 가시지 않는 불안함과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야곱이 바뀌죠. 우리가 조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때를 보내고 제일 뒤에 오려고 했던 야곱이 형이 막상 나타나니까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들의 관계 회복 속에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복음적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왕따 당하고 등 돌림을 당하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 물리적 친밀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회복은 방어적인 고립에서 복음적인 환대로 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호화로운 선물로 평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시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안아주는 회복의 기적을 맛보는 야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위협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만큼은 야곱과 에서의 이 모습 속에서는 야곱이 가해자이고 에서가 피해자였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가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회개,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용서, 에서가 동생에게 용서를 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용서와 회개가 만나는 곳이 화해의 테이블이라고 우리 히볼 목사님은 내리 용서라는 책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야곱이 레스토레이션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에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레스티튜션을 하려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저가 그 고민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 그 자녀한테 내가
이제 답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답을 보내야 할까 하고 막 고심하고

0: 교회로 하고 있는 저에게 진정한 환대, 복음의 환대, gospel hospitality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32장과 에베소서 2장을 대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가 하나님에게 주먹질하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자에게 대들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먹질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일까요? 이 스토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에서가 피해자였는데 에서가 선물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물의 방향은 복음 안에서 선물의 방향은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이 형이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당이 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인 형의 폭력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주적인 폭력과 인간의 폭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그 폭력적인 것을 스스로 다 흡수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종처럼 낮춰서 가해자였기 때문에 에서의 영역에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형에게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진 세상으로 가해자의 영역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그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에 내다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쌓아올린 담장들, 막혀버린 우리의 관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막힌 담을 둘이 갈라져 있는 우리를 멀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는 그 환대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움직이시는 복음적 환대의 풀스텝을 그 희생적인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0장은 사람의 교만이 말과 행동, 생각, 선택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알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획까지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정직을 버리는 모습이며 함부로 서운하고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결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묻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심을 확인하고 싶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묻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거룩거룩거룩 손영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서원입니다. 한 젊은이가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아내는 구걸하다가 사망했고요. 또 세 자녀도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던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요. 그 젊은이가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좋은 이웃의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들으셨고요. 신현미의 길 잃은 자의 친구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면서 철로역정의 작가 존 번연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쓸수 있었던 작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송정미의 나의 기도 이어서 돈 마시의 영어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

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명품의 배후에는 장인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요. 명작의 배후에는 작가 열정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에는 희생과 투혼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정상의 환호 이면에는 눈물이 있고요.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등 쓰디쓴 고통의 시대를 지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허를 딛고 일어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류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한국 교회와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뼈아픈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꿉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안전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말이죠. 그는 이전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얼마 전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한 사무엘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그 일날을 구한 뒤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칠 때도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께 묻는 일에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2장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뒤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함을 암에도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크고 작은 일들로 채워집니다. 기쁜 순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마 평안일 겁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을 들으셨습니다. 외울도 아이고를 보내드렸는데요. 아, 내가 안식처가 필요할 때,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치유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물음과 답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노래 Where Do I Go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은 특별한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비니아드 뮤직 음반 중에서 스카파라조의 곡으로 I Will Magnify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호산나 뮤직 음반

지금 들으신 곡은 다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전 곡은 글래드의 아카펠라 곡으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분 Jesus Love of My Soul을 멋진 아카펠라로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앨범 마이티 갓 중에서 The Name, We Give Thanks, Holy, Holy, Holy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장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감정으로 이 밤을 맞이하셨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잠시 쉬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몬드 블라썸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표시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오늘 하루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쳤던 자리가 있으셨나요?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이 밤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제는 찬양은 러빔의 그 사랑, 그리고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김상진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0: 송송
1: Evening Praise.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연님 안녕하세요. 7201님 인사해 주셨고요. 은혜로운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3252님 7771번님께서는요. 때가 참에 듣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을 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어려운 결정인지 저는 알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청해 주신 때가 참에 제이콥 서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제이콥 서의 음성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신청곡 7771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론 케놀리 목사님이 부르는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첫 곡은 오윤진의 삶을 예배로 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드려질 것들, 그 제사, 제물들을 모두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 그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완성된 그런 온전한 것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Come on Gathering의 Shirley Worthy,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조준모의 테이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5130 쓰시는 분, 알바 집에 가는 길,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합니다 라고.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 거친 길 위는 아니실 테고, 삶이 거칠죠. 예. 평온한 삶이 없고, 다들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거칠고 힘들고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You Are, Ruben Studdard의 Shout to the Lord, Stephen Kashef만의 Fingerprints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자주 듣는 게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내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비전, 욕심, 고집은 비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믿는 마음, 온유와 충성, 겸손, 용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대출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사용하소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의 첫 찬양,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되게 하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내 것을 비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오늘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개돌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구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내 것을 비울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별그대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때 불꽃은 나누어졌지만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빛은 두 개, 세 개가 되고 어둠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촛불은 나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더 크고 깊어지고,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도우면 하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오히려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절, 작은 섬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빛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베세의 받은 복을 세워봐라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유어선의 에베네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뭐 흉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교회에서의 일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얘기들이 서로 덕이 되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흉보고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주변에도 흘러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서로를 핥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모임들 그런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눠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또 모임이든지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욕하거나 불평불만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여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북녘회의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헐뜨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곳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려 전해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기쁜 소식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복음 통일의 귀한 가치를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북녘당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 이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꼭 함께 하십시오. 또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이용하셔서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 응원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의 현실들 저희가 드라마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인권 드라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엄마, 여기가 제가 일했던 식당입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엄마 폭성된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던지.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가는 방법도 알아봐 주시고.
1: 새별씨, 어서 와요. 아휴,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0: 엄마, 저 여기서 새별이었습니다.
2: 아, 우리 새별이 잘 넓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휴, 별 말씀을요. 새별씨가 얼마나 예쁘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줬는지 제가 큰 도움 받았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고 일만 하는 게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 북송 소식을 듣고는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믿고 얘기해줘서요.
0: 사장님도 참,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1: 어머님도 한국 얘기 들으셨죠? 한국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같이 여권 들고 놀러와요. 네, 여기서 식사는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아, 새별 씨, 김 사장님 만날 시간 다 됐죠? 김 사장님이 좀 무뚝뚝해도 책임지고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한국 가면 꼭 연락 줘요.

0: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 버스 타고 일주일 동안 저쪽 곤면까지 이동할 게란 말이다. 공안들이 곳곳에 계속 있고 버스에 올라타서 신분증 검사할 때가 많을 거다. 너는 중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내 특별히 이 신분증 빌려갖고 와봤다. 자, 너는 장효경이다. 여기 있는 주소랑 생일 잘 외워놔라. 그리고 엄마는 모자나 담요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어야 한다. 깨우러 가면 내가 벙어리라고 하겠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1: 예.
0: 자, 그럼 저 버스 탄다.

0: 신분증 좀 보기요.
1: 자는 척해라.
0: 신분증.
1: 여기 있어.
0: 네. 신분증. 야, 네 일어나 봐라. 야.
2: 예. 여기 있습니다.
0: 이게 진짜 맞니? 네 이름이 뭐이니?
2: 장효경입니다.

0: 그래, 우리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맞겠지. 그 옆에 걔 좀 깨워봐라.
1: 아, 저 사람은 말 못하는 장애인인데 내 데리고 함께 이동 중입니다. 버스 처음 타갖고 아까 내리겠다고 헛신한 난리를 부리던지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버스 안에서 난동 부릴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둬주시면 좋겠어.
2: 아, 그러니? 알았어.
1: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국경이다. 저기 산길 따라서 쭉 들어가 넘어가면 미얀마다.
3: 오늘 밤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 서둘러야지. 국경 쪽 가면 저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4: 네, 미얀마 가면 덜 위험합니까?
1: 미얀마도 북한과 친선 국가라 잡히면 북송될 수 있다.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은 없다고 봐야지.
3: 사장님, 아까 그 신분증 빌려주신 김에 좀만 더 빌려주십시오. 한국 무사히 들어가면 사장님께 꼭 1,000위안을 더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1: 그거 참, 조그만 게 협상들 할 줄 알고 생활력이 있구만. 알았다, 그렇게 해라. 미얀마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자, 뒤치 말고 얼른 출발해라.
5: 여기.
3: 엄마, 도착. 다행히 옳게 찾아왔나 봅니다.
4: 아휴, 힘들게 산 넘어온 보람이 있다야.
5: 조용히들 하오. 벌써 들키고 싶어서 안 달랐어.
3: 미안합니다.
5: 저기 있는 봉고차 타고 갈게요. 안 보이게 숙이고 이동하오. 밖에서 안 보이게 고개 숙이고 있으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일행도 만나서 갈게요.
3: 에? 다른 일행이요?
5: 니네 둘만 태우자고 이 큰 봉고를 갖고 왔겠나? 이거 한번 끌고 오려면 2,000불은 되는데 니가 다 내게? 아이씨, 이것들도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3: 네.
4: 믿을 수 있는 사람 맞겠지? 왜 용? 내가 불안하다.
3: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될 것 같으면 후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5: 자, 빨리 타. 자, 지금부터 너희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고개 숙이고 있어라. 단속 걸리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저 앞에 차가 먼저 가면서 신호 줄 거니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기후부는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LT메탈 등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피 찌꺼기와 쌀겨 등 신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생산 공정 구축, 공급망 관리와 탄소 발자국 산정 자동화 등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이며 동물성 기름을 활용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 기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 감축 상쇄 제도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코르시아가 의무화하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폐자원을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남미 시장에서 37%, 중동에서 34%, 동남아시아에서 21%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 지역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성장한 3,480만 대로 집계됐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A시리즈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1,290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또 중동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6과 A시리즈 판매를 기반으로 점유율 34%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속에 460만 대를 출하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옴디아는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의 안정적인 수요, 브랜드 투자와 유통채널 확장 등이 점유율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22%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도청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을 확대했으며 현재 쿠바 내 전자 도청 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 수도 아바나와 미국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의 거리가 약 145km에 불과해 미군 전략시설과 사령부가 밀집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감청과 정보 수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정보시설을 활용해 미군 기지와 전략 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바에 러시아산 이란산 공격용 드론 도입과 추가 군사장비 확보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바 정부는 미국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지난 24일 중국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뒤 25일 새벽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기존 선저우 21호 승무원들과 임무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조와 장주이안, 리자잉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으며 홍콩 경찰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리자잉은 홍콩인 최초로 중국 유인 우주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은 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약 1년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유인 우주 역사상 최장 체류 기록으로 중국은 장기 우주 체류에 따른 인체 변화와 의료 방호 체계 검증, 우주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등 100여 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달 착륙선 란웨, 대형 로켓 창정 10호 등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공동 달기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오는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집단 발병으로 현재까지 86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 부조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민주 콩고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통제에 반발해 진료소에 방화를 저지르고 혼란 속에 의심 환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접국가인 우간다와 앙골라, 부룬디 등 10여 개국도 감염 확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은 여행 제한과 검역 강화 조치에 나섰고 르완다는 민주 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와 제1조선신보 등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 대회를 열고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온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와 6.15 공동선언 존중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으며 연방제 통일과 남북 해외 동포 간 연대 관련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또 제1한국인단체인 제1본대한민국민단과의 협력 방침도 폐기됐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 조항까지 삭제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총련은 대신 앞으로의 핵심 과업으로 제1동포권익옹호와 세세대 육성, 민족성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호종만 의장을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1955년에 창설된 조총련은 과거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1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조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총 20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을 넘어선 규모로 연간 총 매출의 약 58% 수준에 해당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6척 수주 등을 포함해 연간 목표의 53.8%인 125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에탄 운반선 등 총 19척 3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을 포함해 총 3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에너지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해상 운송 거리가 늘어나고 선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66.8% 증가한 2조 7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에 33.5도를 기록하며 1922년 세워진 5월 최고 기온 기록인 32.8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여름철에도 35도를 넘기 어려운 영국에서 5월 기온이 35도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올랐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은 37도 안팎, 포르투갈은 최고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내 이상 고온 현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여름 한국의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 일부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이 주민들 앞에서 한국이 적대국이라면 그동안 설명해온 조국 해방전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들의 가족이 구역당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전쟁을 미제와 괴뢰 도당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민족 중심의 서사를 유지해왔고, 참전 노병들은 각종 사상 교양과 강연 활동에서 이러한 체제 선전에 동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개념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일부 노병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는 회의감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상징성이 큰 노병들을 직접 처벌하기보다 가족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민족 해방 서사와 최근의 강경한 대남 노선 사이에서 내부적인 이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신의주 13도, 강계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8도, 평양 26도, 진남포 25도, 강계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다만 약간 강한 바람이 아침부터 시작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6도, 해주 15도, 개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8도,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0: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성진 12도, 해산 7도, 무산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6도, 북청 23도, 해산 20도, 무산 1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이 하루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면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기나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는 처음엔 눈물로 부르짖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온 세상이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이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나눈 시편 저자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호소할 때 응답하신다. 큰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너희 심령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종족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민이 온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고 경배하며 티끌에 내려가는 자들도 다 그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살 것이다.

또 후손이 그를 섬기며 대대로 여호와를 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도 그의 의를 선포하되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 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차고 넘칠 제사장의 국가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임재정 씨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헬라어로 복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다니거나 복음을 들고 한국의 산맥을 넘어서 만주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통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님, 감옥에 갇혀 모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있던 작은 종이조각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결국 두 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던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 말씀 두 마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그동안 같은 독립운동가인 서재풀 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성경 두 구절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 북향동에서 온 장영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임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성으로 구휼을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이와침 버콰이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했습니다. 미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할 그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가실 오늘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75년의 긴 세월을 남과 북은 갈라져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을 받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은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 침체, 식량 부족,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교회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여 헛된 우상들을 찾아 마음을 우지하고 있으며 김씨 산부자의 세습 독재 정치가 왜 나쁜지도 모르고 남북 분단의 모든 잘못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라고 세뇌되어 그들에게 이를 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저는 한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대전에 있는 탈북민 성경통독반으로 인도하셨고 북한을 복음통일로 하나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탈북민 통독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강 선교사님이 24년의 긴 세월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김으로 북한에서부터 많은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말씀 통독은 오후 6시에 끝이 나고 하루 3시간 30분 기도와 말씀 암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과거에 저지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은 제가 북한에서 쌀 장사를 하며 사용했던 선절과 자그마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울을 꺾거나 저울 손잡이 바로 뒤에 새조각을 꽂는 속임수로 1, 2kg의 식량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어서 겨우 1kg를 사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머니와 저울추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등 저는 정말 비열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에서는 장사꾼은 제 어미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땅은 정의와 진리, 양심이라는 것을 눈뜨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어느 날은 당시 83세였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0: 자였습니다. 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 김소희 자매 삶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서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김소희 자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감을 두어시고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간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도 순봉교회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흠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0: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모든 잘못된 인간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신 평안함과 기쁨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서울과 대구, 여수, 포항이 17도, 강릉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이 15도, 청진이 14도, 신의주가 13도, 함흥이 11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함흥, 서울이 28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광주가 27도, 개성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부산, 목포가 25도, 청진과 포항, 제주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이 비추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함께 있고 가까이 있어서 고마움의 표현도 감사의 말도 오히려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가장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사이는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말과 격려로 서로서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송 문을 열지요. 새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올해 5월은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향해 가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계절의 여왕 5월이 끝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내 뜻만 들어주기를 바랬고요. 아내로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내 주장을 더 크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큰 소리를 더 많이 쳤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늘 공경해야 하는데 무관심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예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겠지요. 조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시 굳게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보다는 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가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진정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원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길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었죠. 부모님이, 길승 집사님 네 분이 평소에 아이들을 큐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뭐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롭죠.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부모님 보기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한이가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누운 채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서한이 딸에게, 야,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모양이 그게 뭐야? 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린 서한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드네.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편에서 또 생각하면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이 딴에는 아이 편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또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가 그 말씀이 소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스토리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다가.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자들만 5,00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제로 그분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 사건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무언가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반복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잘 식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은 젓가락질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포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크로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리고 또다시.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혼자 산으로 또는 광야로 떠나는 모습, 떠난다는 그런 표현, 혼자 떠나신다는 표현,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표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까지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정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또다시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을

그것을 알고자 그분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저희가 주목했으면 단어가 있다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리듬화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몰아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은 현재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이 여러분의 그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떠나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를 좀 왕으로 세웠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광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 무엇이든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말이죠, 그 흐름을 쫓아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그곳, 물론 우리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본문 15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선택이 삶의 리듬처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셨고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혼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회의 필요를 놓고, 가정의 필요를 놓고, 같이 어쩌면 소그룹으로, 어쩌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멈추셨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느 그것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 그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훈련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전문가는 우리가 한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혼자 의자에 앉아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한다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5분만, 10분만 앉아서 일기 쓰는 그 연습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멈춤이 지금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로, 기도를 일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길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이와 쿠키를 구우세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6시나 6시 반 사이에 파이샵에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죽하는 일입니다. 반죽.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또 그 쿠키 커터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걸 자른 다음에 오븐을 데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자를 위해서는 170도에서 한 180도 사이의 온도로 한 15분가량 하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쿠키,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멈춰서 쿠키 시트라고 하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멈춰서 맛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걸 팔기까지, 선생님들한테 팔기까지 이게 제대로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서 맛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어떠한 예술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뭐 연구이든, 뭐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정기적인 멈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낼 수도 있어요.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의 멈춤을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멈출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순간에 언제요?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에너지도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멈출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나 부산 전화 050-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름다운 달 5월이 하루씩 가는 게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아름다움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그 어느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보일 자신 있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넉넉한 날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갈보리 교회 찬양대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집이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딸을 대견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런데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이사 갈 준비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잘 떠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는 얼마나 오래 제대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서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사 준비를 잘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손인경 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나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채플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받았지. 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 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성령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헬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고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어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살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뭐 어땠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그 무엇으로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우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뜻이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의 Ladies are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여섯 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당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농림부 장관. 그래 안 그래? 한번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황해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해러 가요. 산위로 가지 않고 시장으로 가. 왜? 기계에다가 아니요,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지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속 금식 철화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고쳤어. 뭐 기도해 보니까 거의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것도 봤고 그런데 매번 기도했다고 암 환자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심을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너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이고 있을 때 비자가,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세 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세 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게요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조금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있었어요. She had five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 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여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롯 유다. 외식하는 죄, 오만 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롯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천에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후사,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I am rejoicing 나 이런 데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사실로에 위치한 다비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성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무너진 가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대의 거짓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이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겉모습, 이미지 관리를 참 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잘해야만 하죠. 그래서 필터도 쓰고 프로필도 예쁘게 꾸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뱉는 말의 이유, 행동의 동기,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겉모습보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하루, 오늘도 함께 걸어가길 축복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네, 김성훈의 음성으로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함께 찬양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말의 이유, 행동의 동기,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특별히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그 주님 앞에 정직한 하루,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 마음,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마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마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마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한 줄 결단 기도문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Overall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출석 인사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바이블랜드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드 라이브.
0: 네, 매주 금요일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바이블랜드 라이브. 오늘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도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목사님께서 파란색이 찰떡같이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네. 청춘입니다. 네, 어제 아랫께는 또 분홍색만 네. 입고 다녔어요.
0: 아, 그래요?
1: 양복이 분홍색이 있고 양복이 파란색이 있는데 잘 안 입고 다니다가 왜냐하면 이 정당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넥타이는 주로 안 매거나 다른 색깔을 매는데 아니 지금 봄이 왔고 여름을 향해 가는데 네. 내 맘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핑크빛 양복 지난주에 입고 네.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또 파란색 입고 또 뭐 이제는 또 회색 입어야죠. 선거 때는
0: 컬러풀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하는데 목사님 벌써 5월이 다 지나갔어요.
1: 네, 5월 되면 매주가 바빠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첫주는 어린이주일 설교해야 되고 어버이주일 설교해야 되고 스승의 주일 설교해야 되고 둘이 하나 되었다 이래가지고 부부의 주일 설교해야 되고 또 마지막은 또 성령의 주일 성령주일 네. 청년주일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0: 가장 부담스러운
1: 네, 설교자가 가장 부담스러운
0: 부부?
1: 부부 네.
0: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1: 아, 왜냐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일단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약해서 여자가 약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뭐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아내 남편들도 그 삶아서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듯 그 자신을 버렸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월달 지금 다 보내

0: 바로 또 6월 1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5월이 가기 전 한 번 더 이번 달에 누렸던 은혜, 또 이번 달에 느꼈던 가족의 사랑, 또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5월이 가기 전에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 하는데 4018번님께서 투표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내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임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소중한 한 표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몸풀기 넌센스 퀴즈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1: 네, 넌센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바다같이 넓으니까.
0: 좋습니다.
1: 자, 샵 0933 우물정 0933 유료 50분의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몸풀기 퀴즈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9권입니다. 성경이. 네. 그렇다면은 성경은 몇 권일까요?
0: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죠.
1: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다 받아들입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답의 이유까지 네.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0: 네. 자, 오늘의 몸풀기 퀴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정답 보내주시는 분 10번째 네. 제가 커피 한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정답자 중 10번째
1: 네.
0: 네, 정답자 중 10번째 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모두 몇 권일지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6분이 보냈거든요. 네. 확률이 상당히 놀라가고 있죠. 네.
0: 맞아요. 자,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 이제 또 잠시 후에 찬송가 한음 퀴즈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한음 퀴즈에 또 정답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한번 문자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1: 연습하는 거죠.
0: 그래서 몸풀기 퀴즈인데 문자 창을 여시고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0933 네. 우물정 0933을 입력하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부산 채널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실시간 메시지 창이 있어요. 실시간 메시지 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정답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1: 요즘 이 문자 보내는 게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그래요?
1: 연습을 해봤어요.
0: 맞아요.
1: 연습을.
0: 네, 저희
1: 그전에는 딱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왔는데 요즘 조금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0: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또 각자의 그 이유도 지금 함께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1: 정답이 여러 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예. 자,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1: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몇 권일까요? 정답 보내는데 정답에 뭐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넌센스로 풀어도 되고 또 진짜 계산해서 풀어도 되고
0: 맞아요.
1: 여러 방법들이 있죠.
0: 맞습니다. 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정답들 많이 보내주시면
1: 네, 지금은
0: 좋겠습니다.
1: 지금은 이제 몸풀기 퀴즈고 진짜 퀴즈가 한음을 딱 듣고 첫음을 듣고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자, 저희 성경은 과연 모두 몇 권일까요? 지금 바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가 오늘의 몸풀기 퀴즈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정답 발표하기 전에 문자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답을 네,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던 답은
1: 네, 1419님께서
0: 66권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고 답이 참 다양해요. 0720번님께서는 정답은 2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그렇죠. 두 권이라 한 것은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0: 맞아요. 그리고 66권이라고 하신 분은 39 더하기 27. 그렇죠. 해서 66 이렇게.
1: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 3 곱하기 9는 27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0: 어, 그니까요.
1: 3 9 27. 이게 딱 맞아떨어지죠.
0: 맞아요. 또 6507번님은 천국 전화번호 66-3927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1419번님 성경은 한 권입니다.
1: 그럼 정답으로 라고. 인정해드립니다.
0: 그렇죠.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책 한 권이다라고.
1: 네. 6686님도 66권이지만 성경책은 한 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죠.
0: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정답을 66, 2, 1 이렇게 그렇죠. 다 보내주셨어요. 자, 우선 오늘 퀴즈의 정답.
1: 정답은 다 정답이에요.
0: 맞아요.
1: 한 권, 두 권, 66권. 다 정답이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릴 때 정답이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열 번째로 들어오신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린다라고 했죠.
1: 네, 세상으로 오셨는데 0229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0229번님 방송 마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 직접
1: 바로 보냈어요.
0: 아, 벌써. 보내드렸어요 벌써? 네. 아, 세상에.
1: 제가 드시고 있었고요. 네, 아이스커피 시원한 거
0: 네,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몸풀기 퀴즈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인 퀴즈 들어갑니다.
1: 한음 퀴즈도요.
0: 네.
1: 처음 정답 오신 분에게 일단은 커피 먼저.
0: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답 보내

0: 해주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1: 그리고
0: 할게요.
1: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에게는 진주 귀걸이 세트
0: 네,
1: 드리죠.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첫음을 들어드릴 거예요. 첫음 듣고 정답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일선 목사님께서 오카리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카리나로 첫 번째 음 듣고 정답 한번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0: 어, 오늘 네. 좀 어려워요.
1: 이게 문제입니다. 어,
0: 오늘 좀
1: 조금 어렵습니다. 높죠, 그죠?
0: 네.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1: 네. 한음입니다. 한음.
0: 자, 한음.
1: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음. 오프닝 멘트 때 네.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0: 네.
1: 야, 그게 관한 거죠.
0: 오, 아 맞아요.
1: 무턱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음들이 네. 문제들이.
0: 네. 어, 그런데 제가 오늘
1: 5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예, 찬송가 하는 퀴즈 여러 개 퀴즈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따라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보통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자신 있어서
0: 자
1: 명쾌하게 맑게 깨끗하게.
0: 네. 자,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1: 일단
0: 되겠습니다.
1: 첫 번째 정답 보내신 분에게는 제가 아이스커피 쏘겠습니다. 시원하게 네. 바로 방송 중에 쏩니다.
0: 맞아요. 이번 주 좀 많이 더워졌는데 네. 오늘 한번 도전하고
1: 그리고 나머지
0: 커피로.
1: 세 분에게 오늘도 시원하게 쏩니다.
0: 좋습니다.
1: 진주 귀걸이
0: 맞아요.
1: 진주 귀걸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8249번님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맞나요?
1: 아니 맞으면 우리가 안 읽어드리겠죠.
0: 그렇죠. 네. 자, 9891번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1: 아, 그것도 좀 비슷합니다.
0: 네. 네.
1: 0932님 오 신실하신 주.
0: 어, 네. 3874번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 네.
0: 네, 계속해서 진찬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1: 두들구이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0: 네.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9507번님
1: 3874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감찰하게 하셨습니다. 5월달입니다 지금.
0: 5월달, 아, 5월달. 자, 힌트 드립니다. 5월달 좋습니다. 자, 지금 꽤 많은 찬송가 제목이 지금
1: 그쵸?
0: 올라오고 있는데
1: 6월은 이제 부흥의 달이죠.
0: 맞아요?
1: 나라를 위해서
0: 네.
1: 나라를 위해서
0: 하는 순간 지금
1: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0: 들어왔어요.
1: 정답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0: 들어왔어요.
1: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0: 네, 조금
1: 왜냐하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0: 네.
1: 진주 귀걸이를 드리는데
0: 오.
1: 이왕 받으실 거 그 이유 이번에 내가 네. 이렇게 선물하기 위해서
0: 좋습니다.
1: 아니면 난 나를 사랑합니다. 제 귀에도 그것 때문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시면은 간절할 때 저희가
0: 네.
1: 드리죠.
0: 좋습니다. 네. 자, 힌트가 강력했나 봐요. 5월 네. 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답이 하나 둘 들어오고
1: 거의
0: 있습니다.
1: 정답이 90% 맞는 분이 8249님.
0: 네.
1: 어머니의 성경책.
0: 오.
1: 아, 나의 사랑하는 책. 그 비슷하죠, 그죠?
0: 어, 비슷하긴 해요.
1: 비슷합니다.
0: 맞아요. 자, 저 그러면 두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1: 두 번째 음 듣고는 또 정답이 확실할 수도 있겠죠, 그죠?
0: 네.
1: 한번 보겠습니다.
0: 아,
1: 한박과 한박밤.
0: 네,
1: 빰빰.
0: 두 번째 음까지
1: 아,
0: 하니까
1: 네.
0: 조금 느껴지네요. 오늘 정답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고 진주 귀걸이 될 테니까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다섯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1: 예.
0: 네.
1: 그렇지만 먼저 오신 분에게 일단은
0: 맞아요.
1: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0: 네.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분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목사님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음까지 바로 한번 또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1: 바로 살릴까요?
0: 네.
1: 예, 잠깐만요. 번호를 적어놓고 예, 좋습니다. 한음 퀴즈입니다. 그래서 첫 음 두 음 내가 해드리고
0: 네.
1: 세 음 듣고 이제 정답이 올라와야 됩니다.
0: 네. 다 나왔습니다.
1: 한 번 더?
0: 네, 한 번 더.
1: 아,
0: 네,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지금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정답을
1: 9507님 네. 저희가 지금 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준 거죠, 그죠?
0: 네, 네. 좋아요. 자 정답

0: 네, 마지막까지 완성된 정답으로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찬송가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오카리나 소리하고요. 또 사람 목소리하고 또 좀 틀려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빰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한 번 더.
1: 네, 한 번.
0: 이제 음성 힌트로 드립니다.
1: 빰빠밤.
0: 네. 한 번 더.
1: 빰빠밤. 아, 뭐 좀 그렇지만.
0: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 할렐루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바울교회 황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2분 37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찬송가 하는 퀴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많이 받고자 하는 이유는 선물 드리려고.
0: 맞아요.
1: 이 진주 귀걸이 너무 귀하고.
0: 맞습니다.
1: 지난주에 제가 지금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네. 사모님들 11분에게 다 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서 그걸 보고 너무 그쵸. 행복해 하시는 거죠.
0: 너무 예쁘죠.
1: 그래서 그 방금 한음에서 세음을 들려드렸는데 네. 가사를 2절 3절 가사를 왜냐 오답이 좀 많이 왔어요.
0: 맞아요.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 이렇게 기쁘다 구조실
0: 기쁘다 구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1: 그래서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1절 가사 생각하면 정답이죠. 그죠?
0: 네.
1: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 살아보면 합니다. 그죠?
0: 네.
1: 3절 해보실래요?
0: 3절. 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1: 네. 또 어떨 때는요. 구름은 아는데 일절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거죠. 네. 네.
0: 저는 이 찬양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좀 웅크랬던 기억이 있어요.
1: 네.
0: 되게 밝게 부르면 되게 밝은데
1: 네.
0: 약간 또 살짝 슬프게 부르면
1: 저는
0: 슬프게
1: 뭉클했어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와서 이걸 가정에 달대면 장로님 가정에 나와서 특송을 하잖아요. 이 곡을 가족 노래 부를 때마다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0: 맞아요. 그럴 수
1: 그러면서도
0: 있죠.
1: 포기하지 않은 것이 나는 내 가정을 꾸릴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꾸려야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네. 좀 슬프게 고마워라
0: 맞아요.
1: 임마누엘 네. 부러우듯이 네. 지금은 이제 누리듯이 부르고
0: 아멘.
1: 있는데 네. 그 행복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이제 황유성 목사님께서 오늘의 찬송가 라이브 찬양으로 들려드릴 건데 함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답과 함께 도전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오늘 전화 연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은 찬송가 이걸로 부를게요. 그냥.
0: 네네네.
1: 1절로.
0: 1절로.
1: 1절로.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정답 보내주시고 오늘 황유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밸브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49분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정답 한번 발표하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 예, 약속대로 제일 처음 보내신 분에게 네. 커피 쿠폰 드린다고 했는데
0: 네. 네.
1: 1546님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축하드립니다.
0: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였어요. 네,
1: 이분도 커피 드시고 있어요. 제가 번째 보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철의 봄바람까지만 보내셨는데 네. 완전한 제목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네. 였죠. 자, 많은 분들이 그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오늘 7947번님 극동방송 들으며 오늘도 출근합니다.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출근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예, 보내주셨고
1: 3629님도 어린이집 출근 중입니다. 진주 목걸이 하고 예쁘게 출근하고 싶어요.
0: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029번님은요 저도 예배 때 오카리나로 연주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이 귀여운 이모티콘
1: 예, 파이팅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계세요.
0: 네. 우리 029번님의 오카리나 연주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선곡해 주셨는데 오늘 선곡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가정의 달을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도전해봅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네. 전화 연결되어졌는데 함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1: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느 교회에 누구신지?
2: 저 개정중앙교회 임영희 권사입니다.
1: 네, 권사님. 임영희 네,
0: 권사님. 임영희
1: 권사님.
2: 이경희.
0: 이명희 권사님.
2: 이경희.
1: 아, 이경희.
2: 네네네. 네.
0: 이경희 권사님.
1: 방금 세 개 이름 오타가 났는데 내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0: 네,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부산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시나요?
2: 네. 눈 뜨면 들고 눈 감을 때 잘 끄고 이래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일 좋은 점, 장점을 꼽으라면 뭐가

0: 제일 좋을까요?
1: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요. 늘 그렇게 뭐 배경음악같이 틀어놓다 보니까 네. 그냥 웃으면 안 틀면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그래요.
2: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마저 네. 틀어놓으면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
1: 네네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좋아하시는 찬송가인가요?
1: 네,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0: 오, 네. 이 찬송 그, 부르시면서 네. 어떤 마음이 보통 드세요?
1: 어,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지금 있거든요.
0: 네.
1: 네.
0: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렇게 방송 연결이 됐으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네.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네. 이제 추억이고 기념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1: 네. 사랑하는 아들 이카나, 또 며느리 수혜야, 또 손자 시우야, 함께 하나님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해.
2: 예, 우리 네.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돼요.
0: 네. 아멘.
2: 자녀를 위한 감사합니다. 기도가 자수만대까지 응답이 나타나니까.
1: 네.
0: 네. 네, 저희 이제 산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네. 권사님께서 먼저 1절을 불러주세요.
1: 네네.
0: 그래서 반주 상관없이 쭉 네.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권사님의 음성에 맞춰서 반주를 네. 들려드릴 거니까 쭉 불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네. 이경희 권사님의 음성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고백할게요.
2: 사철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시작. 네.

0: 아멘.
1: 경영사님
0: 음성이 너무 고우세요.
2: 네, 너무 잘하시고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싹 고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막 보여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청해 들었어요.
2: 예, 여러분이 또 도전 했는데 네. 우리 첫 번째 연락
0: 맞아요.
2: 주신 분하고
0: 바로 도전 보내주셨고
2: 또 다음 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이경희 권사님께는 저희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황 목사님의 또 라이브 찬양 이어서 한번 들어봐야겠죠?
2: 네, 같이 부를까요 그러면? 네.

0: 아멘. 이 찬양의 은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경PD였고요.
1: 저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저희 함께 외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 외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1번째 곤면 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앞에서 다섯 가지의 사도 바울의 곤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말씀하시며 곤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곤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무엇에든지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무엇이든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또한 성도의 대상이 어떤 특정 부류나 어떤 특정한 일과 상황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무엇에든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권면들과 동일한

일관성을 가집니다. 4절의 항상은 모든 시간이고, 5절에서 관용은 모든 사람이며, 6절의 기도 제목은 모든 일입니다. 결국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일이 곧 무엇이든지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알므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똑같은 반응과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도의 일관된 반응과 행동은 다른 이들로부터 예측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동일한 행동과 반응하는 성도이기에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성도는 일관된 행동과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예, 끝으로라고 언급하며 마지막 권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권면들이 감정과 태도, 감사와 기도의 영역이었다면 마지막 권면은 생각의 영역의 권면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로 채우라고 권면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총 8가지의 생각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것두 가지씩 묶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생각해야 될 고상한 생각 첫 번째는 참과 옳음입니다. 참은 진실함의 의미이고 거짓이 없는 생각을 뜻합니다. 또한 옳음은 진리에 따른 바른 생각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의 생각은 언제나 참과 옳음이어야 합니다. 참의 반대는 거짓이고 옳음의 반대는 틀림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생각과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따른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에 치우쳐 거짓말하는 존재이므로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도록 또는 거짓과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옳은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생각 8가지 중두 번째로 묶을 생각은 경건과 정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과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닮은 이란 의미입니다. 정결은요, 성결, 순결, 순수, 순정, 순전, 깨끗함의 의미이겠지요. 따라서 경건한 생각과 또한 정결한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중 하나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겠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것이 생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성결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하는 생각,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도가 가져야 될 고상한 생각, 세 번째 묶음은 사랑과 명예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명예로운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 또는 사랑받을 일 명예로운 생각들을 품어야 합니다. 명예로운 생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성도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성도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평판이 좋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과연 명예로운 생각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생각인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사랑받을 만한 생각, 그리고 명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고생한 생각, 네 번째 묶음은 덕과 칭찬입니다. 먼저 덕이란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판단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진리의 여부이지요. 진리의 여부는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 문제는 덕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0: 모든 것이 가란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가 그 다음의 질문이지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무엇이든지 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덕과 함께 묶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칭찬의 생각입니다. 덕을 생각하는 것이나 칭찬을 생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부터 칭찬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생각부터 야단을 불러오는 이도 있습니다. 생각이 짧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질책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겠지요. 이런 것은 고치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덕을 세우는 생각과 칭찬을 받을 만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의 출발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품어야 될 생각 8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생각 8가지 참, 오름, 경건, 정결, 사랑, 명예, 덕, 칭찬을 생각하고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고상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성도들이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상한 생각을 품고 모든 시간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 얼굴 미소 짓게 드리는 복된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 중심 전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여성들의 모습일까요? 네, 아주 저 사진도 나름 유명한 사진입니다. 약간 좀 올드한 모습이긴 하지요. 네, 1970년대 이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여성들의

치잡 착용을 자유화하고 심지어는 미니스커트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아주 개혁적인 또 서구화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미국은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이란에만 허용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무기인 전투기 F-14 톰캣 80대를 이란에 유일하게 판매할 정도로 이란과 미국은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이 이란과의 교류 속에서 1977년 서울에 테헤란로가 들어섰고 테헤란에 서울로가 들어서는 그러한 교류를 긴밀히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때는 아주 긴밀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가 있는데 엘랏이라고 하는 휴양지겸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에 이르는 250km에 이르는 아슈켈론 항구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 송유관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과 합작으로 그 송유관을 건설하였고 그 송유관을 통해서 이란의 석유가 잘 또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이미 그 당시에 핵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강국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몰래 이란이 이스라엘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미사일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미사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갑자기 180도 뒤바뀐 사건이 벌어집니다. 1979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속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철저히 종교화된 국가를 만들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중동 최대의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가장 적대적인 그러한 국가로 돌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몰아세우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벌써 세월이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는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3자 사이의 갈등은 또한 전쟁으로 이어져 끊임없는 사상자가 나고 있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또 모든 물류와 기름 운송이 저지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이처럼 급변합니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혹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너무도 쉽게 관계가 깨어지는 오늘날의 국가 관계를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야, 믿을 만한 국가가 나라가 하나도 없구나. 결국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긴밀히 MOU를 맺고 협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다양한 법적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비단 회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서로 서운한 일이 있거나 뭐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금방 관계를 그 기밀했던 관계를 또 멀리하고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그립고 또한 아쉽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한결같이 내 옆에서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어머님

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늘 든든한 아군,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십니다. 한 분은 91세이셨고 또 한 분은 95세로 인생을 마무리하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유족분들을 남기고 하늘나라도 가셨습니다. 평생 90대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다 생각하는데도 우리 유가족분들 장례 때 특별히 입관 때 눈물 지으며 또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고생고생하신 험난한 세월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또 못다한 효도가 죄송하고 또 아쉬워서 그렇게 흐느낍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떠날 것이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자녀 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실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건네신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셨을까요?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뭘 구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말 걸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존재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불러주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을 주고 또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셨는데 이제 떠나가시려니까 걱정이 됐어요. 제자들이 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아, 그리고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그럼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네. 그다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나와 함께 내 안에. 네.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당신 속에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아직도 5월이 가정

은혜의 날이다 싶어요. 부모님 때문에 또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1부 때도 있었고 2부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사실 피곤할 수 있고 조용하니까 잠들기도 좋겠다 하는데 웬일로 좋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26절인데요.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기능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첫 번째 모든 것 알려주신대요.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내가 머뭇거릴 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행동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고민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몰아가 주세요. 너 이거 아니고 이거야. 때로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는 막으시고 하나는 열어주시기도 하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 개인적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큐티의 자리,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두 눈으로 환상 속에 주님을 뵈면 좋겠지만 여러분, 거의 그런 일 없잖아요. 오히려 환상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작동해요. 네. 보이지 않아도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수술과 시술을 받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술 전날 혹은 아침 당일에 저는 카톡으로 캡처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저에게 은혜가 돼서 디모데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수술이 잘 될까, 어떡할까, 아프지 않을까, 또 내가 회복이 될까, 이런저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그게 좀 더 잘 풀이되어 있습니다. 밑에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번역이 밑에 부분이 잘 됐어요. 돌보심이라는데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또 다른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시는 홍남기 선교사님, 김인규 선교사님, 저희가 돕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다급히 온 문자였습니다. 기도 부탁이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수요일에 이어 오늘 24일 토요일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안전 메시지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2주 전부터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습,
빈도의

대한 경고가 지금 더 마지막으로 또 세지고 있습니다. 경고와 함께 벨라루스를 통한 침공의 정황을 알려지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에서도 향후 24시간 내에 대규모 공습 위험 통보가 알려졌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자 키예프 북쪽을 침공하고자 벨라루스에서 어떤 군사적인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머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새벽 2시 58분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 시간 뒤에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바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저도 전해드렸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 홍남기 김규 선교사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험과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또 성탄절기 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시간들 또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일을 지나 부활절 부활절 이후에 이어지는 게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26주간은 1년의 반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해서 26번째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긴 절기예요. 어떤 절기예요? 성령절기.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절기가 우리의 오늘부터 이어지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공동체예요. 다른 어떤 모임과도 구분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꼭 두 개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말씀. 네,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끝인가요? 예수님은 끝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장례 때는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말씀 속에 위로하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자, 나 좋은 데 있다. 끝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예수님,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막 졸라대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남아있을 때 하나님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고 막 졸라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당한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잠시 떠나가지만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 더 오시죠. 첫 번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만져보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40일이 제자들이 사도로 거듭나는
집중 교육의 시간.

0: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공생애 기간 때는 잘 모르고 따라갔어요. 죽으셨어요. 절망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강력한 교육이었을까. 그리고는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대위임 명령과 더불어 28장 20절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끝. 이거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 마지막 말씀이죠.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는지 제가 질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잘 못하면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김태준 목사가 슬퍼할 겁니다. 네. 자,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하나님의 사랑, 힌트를 드리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2월 3일 사순절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이에요. 아, 대답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김태준 목사가 만족해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금방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거예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빈털터리가 됐을 때나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혼인서약할 때 여러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이미 늙은 세대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파뿌리가 안 보여요. 다 염색을 하셔서 다 까맣습니다. 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요건 조금 더 또 근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겠노라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게. 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육해공군 성부, 성자, 성령,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약속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H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어느 시인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모란이 가고 모란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봄이 가고 찔레꽃 향기가 사그라진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1: 아, 참 고운 구절이네요. 어느덧 그 찬란하고 눈부셨던 5월의 마지막입니다.
0: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나가는 봄의 아쉬움을 달래며 노래했지만 저는 이 5월이 가는 오늘이 참 아름답고 기대되는데요. 모란이 지고 찔레꽃 향기가 사라지면 곧 채송화, 봉숭아, 맨드라미, 나팔꽃, 사루비아 이름을 다 외우기도 벅찬 수많은 여름꽃들이 연달아 피겠죠?
1: 그렇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들녘에서는 벼가 푸르게 자라고 온갖 과일과 채소들도 알차게 연그러 가겠지요. 봄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었다면 다가올 여름은 그 생명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계절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